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흥겨움이 물씬 풍기는 노래로 또 하나의 즐거운 주말밤을 맞이해봅니다. 한결 더 완연해진 봄 기운에 고향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대자연을 호흡하며 산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맘때쯤이면 아름답게 피어난 고향의 모습에 마음이 아련해질 텐데요.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5월의 따뜻한 고향의 봄을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고향은 늘 따뜻한 어머니 품과도 같습니다. 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은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어머니의 향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희망을 싣고 꿈을 이뤄갑니다. 흥령강성 오상시 고급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순애 씨는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고 합니다. 5월 10일 모친절은 마침 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어머니가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늦게나마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여 노래 내 고향 그 품에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몸은 타향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고향의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김기찬 씨는 모든 학업을 마치고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잠시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혈육을 주제로 하는 미니 영화를 찍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고향에서 꼭 그 소망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동시에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서봄 집으로 갑시다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놈지 지나마며 댄들이 맞고 좀 낫는가 싶대. 어째 또 이래요? 야, 이거 뭐 놓지 날래 약 먹여.
2: 야, 금방 먹었는데 또 먹으란다.
1: 아, 걔거는 감기약이고 이거 영양제라. 자, 자.
2: 고맙습니다.
1: 고맙기. 한 집씩 걷기래.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2: 한 집씩이. 영감,
1: 야,
2: 이제는 내 시주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가옵소. 지금 아들 며느리 아버지를 찾느라고 나다이 나 깬디기렘도.
1: 예? 너긴 놓치더라. 그런 근심 걱정해라.
2: 야, 기라도.
1: 내 이제 놓치야. 책가락 세수 시켜놓고 갈게.
2: 야, 일 없었구만. 내 절로 천천히 해도 되겠구만.
1: 아하, 이 놓치 모른다. 기라도 내 절로 놓치는 곱게 치사해주고 미식가루 먹는 거지 보고 가야 내 시름은 놓치. 아이고야. 어, 어째 또 아파? 어디 아이, 어디 아이, 아파? 아이, 야, 어? 아이고, 화장실을 가기 싶은 가기 싶다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부끄러울 때도 지났겠는데.
2: 야, 지금이야 다르제 그 뭔데.
1: 다르긴 무슨 게 다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자, 요 다리 올려놓고. 자, 조금만 참소, 야. 제가 가요. 조금만 참소, 야. 야.
3: 여보쇼.
4: 야, 차 탔소.
3: 어, 빨리 오셔.
4: 어디요, 어디?
3: 저기, 저기 보쇼. 저기 애심경로이라는 간판이 맞지 않고?
4: 야, 맞소. 예. 이모, 그래 파출소에서 확실히 딱 이 경로원에서 와, 아버지 비슷한 사람 봤다고 했지야.
3: 야, 맞단데 그러니까.
4: 야, 기설도 오라지는데 이러다 아버지를 우리 정말 잊어버리면 어쩌요.
3: 빨리 가 찾아보기쇼. 야, 아, 이거 보셔. 혹시 우리 아버지 어디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이경로원에 모셔왔을까?
4: 아버지 그럼 치매 살짜다가 온 게 아닌가?
3: 야, 치매는 무슨 치매입니까? 혹시 무슨 비밀 활동하느라고 여기 온 게 아닌가?
4: 비밀 활동 같은 소리를 그때 이 빨리 따라오라.
3: 이거 뭐야? 이게 내 작년에 아버지를 사준 모세 맞지입니까?
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3: 예?
4: 이게 여자 수호야요.
1: 시원하겠구만.
2: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1: 이제 그런 소리 할 얘기 없다 그랬지. 야,
2: 영감.
1: 야,
2: 이전 이렇게 분간지 맞고 귀시 다 됐는데 뭐에 좋아서 그렇게 자꾸 찾아오면 이랬는데.
1: 이놈지 이게 정말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뭘 뭐 해도 우리 놈지 최고란 대기려.
2: 뭐지?
1: 이거 봐. 자.
2: 이게 뭐야? 이거 뭐야?
1: 이거 뭐 놓지? 네, 어쩌다 예향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놓지? 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내 이 가슴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오. 그 불쌍한 거야. 내 손으로 따따산 죽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여 보냈어도 내 이렇게까진 허망하지 않았을게요.
2: 어째 아이 그렇겠음도.
1: 그러길래야 내 이번에는 정말 죽이도

0: 이 사타이 몽글몽글한 게야. 너치 먹긴 딱 좋다.
1: 오야, 여기 무슨 사탈 몽글몽글한 게 요리 맛있어?
0: 맛있어?
1: 영감도 한난난 뜹스.
0: 맛있지?
1: 맛있어.
2: 두부이 저렇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 우리 아서 소리들 날 멀었어.
3: 예, 멀어도 한참 멀었어. 야,
0: 요놈이 세월이란 거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째 두성도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가.
1: 요놈의 나이는 싫다는데도 공짜라고 기어이 먹으라고 하고 마예.
0: 이거 뭐 놓지. 예. 우리 거서 더도 말구냐. 거서 딱 10년만 젊었어도 얼마 좋겠어.
1: 야, 딱 오늘만 젊어도 얼마 좋겠습니다.
0: 이거 뭐 놓지. 이 나이라는 창고는 어째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이 아이드는가?
1: 이거 이거 이거 아이 그래 영감 나 도둑질을 마치게 되면 영감이 어찌자고 그랬누?
0: 어찌자고 그랬겠어?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연애란 걸 해보자 그랬지. 이거 뭐 놓지?
1: 아유 세상.
0: 내 우리 놓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놓고야 매 술독에 퍼져있을 때 놓지 와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지 않고 뭐요?
1: 그게 벌써 3년 전이구만.
0: 야,
1: 3년 전에 우리 재혼해가지고 영감 집에 처음 들어가. 영감도 좋았지만 그 아들하고 며느리 어찜 그렇게 싹싹하고 인정스럽던지. 내 거저 눈치를 볼까봐 내 옆에 뱅뱅 돌며 오마이 오마이 하며 도와주지 않대. 유, 내 이 풍마에 맞았어도 내 무실의 그 좋은 집에서 나왔겠음도. 유증.
0: 그러다가 노지 덜커덩 중풍이 걸려서 내 그렇게 집을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노지 아들이 와서 노지는 훌쩍 데려가는 바람에 내 정말 이 한쪽 어깨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
1: 내 사이 두 어깨 다 뚝 쳐졌었지만 집을 돌아간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그저 해니사마 한국권을 수석을 이었었구만.
0: 야.
1: 그런데 글쎄 아이 그때 마침 비자 떨어져가지고 이 아들이 돈 벌러 가야 되겠는데 내 때문에 못 간다니까 이 가슴이 엉그러지 어떻게 하겠었는데. 그래서 내 거서 결심하고 가서 우겠다짐에 해가지고 야들 밀어서 한국 보냈었구만. 기레이를 실무 싹 놓고 내 경로를 왔잼도.
0: 잘했어 잘했어.
1: 쓰구만.
0: 가들도야 놓친이 이렇게 집에 두고 가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게요.
1: 가는 날 아침까지 나를 붙들고 펑펑 울다 갔었구만. 가들을 그렇게 보내고 경로원에 왔어. 이제는 누기도 나를 들이받아 해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영감이 이렇게 내 곁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영 졌었구만.
0: 야.
1: 10년 남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알던 우리 영감. 내 그 영감이 시조 잘한 덕분에 이런 보고 받지 않는가 싶었구만. 이거 길에다가도 이 다리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부재 없는 게 이거 날래 죽어 샀었지 또 이렇게도 생각하구만.
0: 야 이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야. 절대 근심하지 마. 내 이제요 내 이제요.
1: 네.
0: 야,
1: 우리 집이 다른데 내라는 게 뭐인가? 내라는 게 뭐인가?
0: 내라는 게 뭐인가고? 내 누구요? 내 바로야 노치 영감. 매일 이 경로에 와서 노친한테야 세수도 시켜주고 약도 먹여주고 걷는 연습까지 시켜주겠다.
1: 이봐서 걷는 연습.
0: 야,
1: 매일.
0: 야,
1: 꼭.
0: 야. 이거 뭐 놓지?
1: 예.
0: 그 의사 선생님 말씀했죠. 어, 좀 말도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제.

0: 야 걷는 연습만 하게 되게 되면 된다.
1: 이거 봅서.
0: 야.
1: 나 정말 걸을 수 있을까?
0: 이쨍구.
1: 있을까? 영감.
0: 야.
1: 사는 게 어째 이리 좋았음도.
0: 이건 뭐지? 난 다른 욕심이 없어. 너도 말고야 내가서 죽을 때까지 놓치 내 옆에서 나를 딱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1: 어째 이리 섭섭하야 암드.
0: 야?
1: 영감이 그렇게 먼저 가겠대. 내 죽은 다음에 누구 내 옆을 지켜주겠습니다. 어째 이리 섭섭.
0: 아구야 이제 봐봐 그것도 그렇다.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 날 한 시에 똑같이 딱 죽잔 말이오.
1: 그래 개없어.
0: 열 자식이 하나 악천만 못하다고야. 그래.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에이다. 그래도 우린들 그들한테니야 영감이 좋고
1: 맞습니다.
0: 노치 좋단 말이오.
1: 그래.
0: 서로 잔들도 긁어주고 말동무도 되고 그 신식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야 대화도 되고
1: 소통도 쉽고.
0: 아, 이 노치 이제 볼까? 이게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
1: 영감.
0: 야.
1: 젊은이들의 시조 받는 것보다도 영감이 이렇게 내게 돼 있으니까 어쩐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천전하구만.
0: 그래, 쟁구. 이 음악에 배울 게 있어.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제일이라. 이봐 노치.
1: 예.
0: 우리야 예. 서로 마주 보면서
1: 예.
0: 우리 같이
1: 예.
0: 천천히 늙어가기요.
1: 예. 같이 천천히 늙기입소.
0: 야
2: 노치. 아버지. 야.
1: 어째래라.
2: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3: 이 철부지 며느리도 용서해 주시오.
0: 야 아들이 용서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2: 아버지 내 자식으로 생겨서 부모 심정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3: 우리 일찍 노인들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0: 아니다 아니다 야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네. 날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다 이 늙은 게 주책이 없어서.
3: 아닙니다.
1: 아이구마. 아이구마. 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영감한테 룰을 끼쳤을 거마. 여보 봤네.
0: 야 이 노치 무슨 소리야. 노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야 아들아 내가 원래 어찌나 했는데다가 전화 쳐주자고 했는데 여기 와보 이 노치 글쎄 불질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죽는다 산다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미안하다.
2: 아, 미안할 게 없습니다. 어? 노인들 한 알도 미안한 게 없습니다. 예.
3: 다 우리 드아난 탓입니다.
0: 예, 예, 예. 며느리 무슨 소리 그런 소리라고. 며느리 같은 사람은야 대낮에 촛불을 켜고 대내도 못 찾는다.
1: 야 딸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3: 나는 오늘에 알았습니다. 부모님 공대로 살아가는 것도 효도지만은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제때 해결해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0: 아이고
2: 아버지.
0: 어
2: 아버지. 이야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0: 어.
2: 아버지 저는 얘 아들로서 아버지 이런 비밀 활동을 경결히 지지한다.
3: 며느리도 이런 비밀 활동 경결히 지지한다.
2: 예.
1: 야 부끄러워 이거 어찌겠니.
2: 야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60이 청춘이라고 70이 중년인데 연애하기도 한창 좋은 때입니다.
3: 연애를 하면 더 예뻐지고 건강해진답니다.
2: 옳습니다.

0: 이제 네 긴던 수석도 다 끝마쳤습니다. 예. 아무 걱정도 마시오. 아버지 이젠 집으로 갑시다.
1: 사단 어머니 집으로 가기시오.

0: 예. 며느리 이번 오티 우리 집으로 가기요. 집으로 갑시다.
1: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형제, 남녀간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 이웃 역시 인연이라고 볼 때 살아가면서 인연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림혜경 씨는 철없는 젊은 시절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고향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준 남자친구가 늘 고맙다고 하면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래 노랑물 분홍물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고향, 정든 타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타향은 늘 외롭고 낯선 곳으로 생각되지만 정작 그곳에 인문 풍토의 정이 들면 잊지 못할 추억의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연길시에서 살고 있는 왕수연 씨는 인심 좋은 연변 친구들 덕분에 타향인 연변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무사히 보냈고 이제 최종 논문 답변만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고향인 사천성 성도시에서 잠깐의 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신 선생님, 친구들과의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석 달 동안의 좋은 시절을 우리는 삼춘 가설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고향의 대자연을 만끽해 보시고, 타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름다운 고향의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따스한 고향의 품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 삼춘가절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형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박은자 작가님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꾸며주었습니다. 여성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박은자. 오늘 어머님께서 보내온 소포를 받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반년 먹을 영양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극구 말렸으나 젊어서부터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아야 하고 며느리가 든든해야 아들도 손녀도 잘 돌본다고 하며 끝내 보내오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며느리로 산 지도 18년, 시집이라는 시자만 들어도 어렵다는 시집살이를 나는 시원시원하고 심성이 착한 어머님 덕에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우는 울보였습니다.

해산 후 자기 서름을 못 이겨 꺽꺽 우는 며느리를 100살까지 살게 해준다며 어머님은 석 달간 산후조리를 정성껏 해줬습니다. 섣달의 재래식 시골집에서 산모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힘든 기색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좋아져 과일이나 고기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으나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없이 살던 시절이라 산모를 먹이려고 산 소고기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변했습니다. 고기가 당기지 않는다며 드시라고 권해도 아껴 남겨뒀던 고기였습니다. 찬물과 술로 여러 번 씻고 삶아서 장조림을 해드시고 속탈나서 고생하던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 납니다. 어머님은 큰 체통에 비해 문맥한 나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손발이 차서 밤잠을 설치는 것을 아시고 민간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 익모초를 구해보내고 야채 수프가 건강에 좋다고 우엉을 말리워서 보내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된장, 고춧가루를 보내줘서 어머님 사랑을 먹고 산 납니다. 어머님 된장 맛은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랄 때 이야기며 시집의 역사도 구수하고 재미있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어서인지 서먹하고 어렵던 대로부터 나도 마음을 열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고부간 정을 키웠습니다. 가끔은 쇼핑도 같이 하고 외식도 같이 하고 관광도 시켜드리면 어린애 마냥 신기해하고 기뻐하면서 옛날에 비하면 지주보다 더 호강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행복해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친정엄마 생각에 슬퍼집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받을 때면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친정엄마와 비교하게 됩니다. 친정엄마에 비하면 어머님은 많은 복을 누린다고 속앓이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정엄마는 병으로 40살 초반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나는 방과 후면 멀리서부터 우리 집 굴뚝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면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픈 엄마 때문에 항상 일찍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나였습니다. 병약한 엄마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날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면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 하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불을 하던 날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이불을 뜯어 강에 씻으러 갔더니 엄마가 따라왔습니다. 빨래터에는 다른 아낙네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애벌은 비누만 발라서 방망이로 힘껏 두드렸습니다. 강가는 방망이 소리,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로 요란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방망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건 아낙네들의 칭찬 덕분이었을 겁니다. 빨래에 풀을 하고 고추밭에 널어 말리우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냈습니다. 서툰 바느질로 이불을 꾸미면서 바늘에 손을 찔리워도 엄마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좋았습니다. 엄마는 보는 사람마다에게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셈이 들었다고 하면 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칭찬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셋째 이모한테 달려가 고하던 것이 철이 조금씩 들면서 집니를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한 번은 며칠 동안 링게르를 달고 있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닦고 빨래를 하고 실험부에 얹어놓은 대야들을 내리워 닦았습니다. 하다 보니 힘들어서 발맥이 풀리는 바람에 실험부에 물건들이 떨어지면서 부엌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면서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난 커서 안 앓는 엄마 할 거야. 그래, 미안하다. 너를 너무 일찍 고생시키는구나. 엄마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느덧 엄마와 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시작은 이게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엄마 가슴에 못을 박은 못된 딸이 됐습니다. 마침 셋째 이모가 들려서 수습을 해주면서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제일 많이 와주는 이모였습니다. 설거지를 피해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코 막고 기다리다가 엄마가 다 했겠다 싶으면 집으로 들어오는 철부지 딸을 엄마는 알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몸은 병약해도 엄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떡순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학으로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병으로 대학에 못 갔어도 엄마는 부업 능수였습니다. 힘든 농산일이 끝나면 손두부를 아사 팔고 돼지도 여러 마리 키우고 떡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부지런한 엄마 덕에 우리 집은 남보다 잘 살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앓는 엄마를 보지 못해서일 겁니다. 어쩌다 주말에 집에 가면 엄마는 맛나는 음식을 가득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팔자 고치는데 쓸데없는 공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 책을 많이 사줬습니다. 엄마는 책을 읽기 좋아하는 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언젠가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한 엄마입니다. 아픈 몸이어도 엄마는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병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위안하고 엄살을 부리지 않은 엄마입니다. 철부지 딸은 엄마를 믿었습니다. 오래오래 살 거라고. 몹시 아픈 어머니를 보러 간 딸이 직장을 잃을까 봐 엄마는 빗자루를 들고 내쫓았습니다.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 거라고, 우리 삼남매를 키우는 동안 행복했었다고, 잘 사는 것이 효도라고 엄마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딸에서 엄마가 된 지금, 딸애를 키우면서 세월이 갈수록 엄마란 말이 점점 애틋하게 느껴지고 엄마의 서름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하게 보여도 엄마는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외로움을 혼자 이겨내며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엄마는

예쁜 옷을 많이 사주지 못해 미안하고 외식 한 번 못 시켜 미안하고 큰 도시 구경 못 시켜드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 투성이가 됩니다. 엄마에게 못한 걸 어머님에게 해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내게 조금이라도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간 지 벌써 21년입니다.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정지문을 떼고 들어서면 금방이라도 불러줄 것 같은 엄마. 엄마가 돼서 제일 보고 싶었던 엄마. 딸애를 키우면서 행복해도 엄마가 보고 싶고, 동생들이 결혼해도 엄마 생각에 울고, 명절이어도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꿈에 어머님에게 부탁했나요?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어머님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큽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엄마는 외손녀를 끔찍이 사랑했을 겁니다. 어머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엄마 사랑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사랑은 이제 그만하고 어머님 사랑에 감사해하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엄마도 저 세상에서 기뻐할 거죠. 다시는 후회하는 사랑이 되지 않도록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렁그렁해진 눈물 때문에 사진 속의 엄마는 뿌옇게 보이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날 저녁 그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날 어머님의 며느리로 되게 해줘서 오늘이 행복해서 언제나 인상이 만점인 그이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싱글벙글 웃으면서 요리가 맛있다고 합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른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겨지는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심어지는 것은 문장들이 아니라 미래의 뿌리입니다. 마치 봄비에 젖은 씨앗처럼 오늘 읽은 한 줄이 내일의 생각이 되고 내딛는 한 걸음이 미래의 길이 됩니다.

네, 책 속에 묻어난 올리브 나무의 요연함처럼 시집 한 편이 주는 위로처럼 삶의 굴곡을 아름답게 풀어내는 법이겠죠. 네, 이번 주도 책과 함께 우리만의 새로운 나이테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적어도 90여 년 전에 어머니가 짠 배천 조각이 놓여있다. 요간으로 석세 배인지 넉세 배인지 볼 줄도 모르는 나는 물론 우리 같은 동세대도 나이가 더 많은 우세대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할 것이다.

간시설 서신 적은 배 무명을 옷감으로 사용하다 보니 집집마다 배틀을 갖추어 놓았었다. 우리 어머니도 그 세대 여인이어서 덩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다. 삶과 면화 등을 기본 원료로 100% 수사급으로 배며 무명, 명조, 모시 등을 만들었다. 옷감을 짜는 일은 여성들의 일로 줄삼은 거된 노동의 상징으로 1950년대까지 가정마다에는 배틀이 거의 갖추어져 있었다. 오늘따라 배천을 보면서 어머니가 더 그리운 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이 바로 어머니가 100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배천의 오리오리에는 지난날 어머니의 사연이 함께 짜여있다. 1922년에 태어난 우리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다가 20살에 시집을 갔다. 그때 새색시인 나이치고는 러처녀였다고 한다. 결혼생활 4년 만에 남편을 전방에 내보냈다가 영영 잃고 말았다. 하늘처럼 믿던 남편을 잃은 20대 중반의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질 듯한 슬픔을 겪으셨다.

사상으로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요. 5살이 된 아들마저 8살 됐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도 생활은 계속해야 했기에 어머니는 길쌈을 하고 배틀을 돌리며 어리어리실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픔을 함께 담았겠지.

그렇게 열사의 미망인으로 어린 딸을 자려오며 대대 부녀수임을 맡아하면서 11년을 덕수 공방하시다가 어느 지인의 소개로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 33세에 우리 아버지와 만난 어머니는 그 이듬해에 나를 낳았다. 현실을 타개하고 개변하려는 어머니의 진취심과 서같이 부지런하고 끈질긴 의력은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었다. 그 의지는 젊어서 남편을 잃은 모진 아픔이 기저에 단단히 깔려 있어서인지 모른다.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어머니셨다. 섣기생인 어머니는 정말 일생을 꼴이 없는 서로 쉴 새 없이 바삐 보내셨다. 돼지, 닭, 개를 키우면서 텃밭을 가꾸랴 집채를 하랴 어디에도 짝지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성벽심으로 우리는 천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시기 갓 유행하던 고급 골뎅 양털 실옷을 입었고 시내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반반하게 입고 다녀서 선생님들은 시골 아이들이 아닌 줄로 알았다.

한밤중에도 어둑수리한 등잔불 아래에서 손바느질을 부지런히 하시던 어머니. 그때 슬픔을 딛고 배천을 짜던 그 모습도 이루었을 것이다. 내가 본 우리 어머니는 운도 저기 나빴다. 어머니의 두 동생은 대학까지 나오는 행운을 지녔지만 어머니는 맞이어서 학교 문도 못 가는 비운을 겪었다.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정말 고생을 모르고 자랐고 늘 행복한 가정에서 밝고 어질고 순진하게 자랐다. 지금도 우리는 어머니의 명지함과 대범함, 지혜로움을 논하며 탐복할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젊어서 첫 남편을 잃은 큰 아픔을 겪은 분이어서 모든 일에 득도하신 모양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배천의 오리에 나와 네 동생이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헛나던 일을 꾀어본다. 집 거방으로 들어가는 문에 연필로 쓴 고양이 30근, 토양이 100근이란 글을 읽으며 동생과 둘이서 고양이 투양이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크게 성을 내셨다. 그때 동생과 나는 왜서 어머니가 속내시는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그 후 외삼촌이 와서 그 의문을 풀어주셨다. 사연을 들으니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백부가 계집애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모질게 닥달하는 바람에 학교에 못 갔다고 한다.

어머니는 지식으로 운명을 바꿀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아마 그 아픈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자신이 쓴 글을 보고 웃으니 버럭 성을 내셨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못배운 한이 커서 어떻게든 딸 둘을 대학생으로 키우려고 아득바득 했는지도 모른다. 나와 동생은 둘 다 대학생이 되었으니 자식으로부터 부모님한테 효도는 한 셈이다. 특히 나는 우리 촌이 개척된 후에 나온 첫 대학생이어서 엄마 아리 들썽했으니까 부모로서 어깨가 올라가셨을 것이다.

엄마의 배천을 보면서 어려운 역경일지라도 흰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느낀다. 오늘도 오리오리마다에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진 배천을 내만진다. 비록 어머니는 떠나셨어도 어머니 손길이 닿은 배천이 있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세상을 연기 있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에도 씨앗의 희망이 들어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몸이 기억하는 건 추락의 충격이 아니라 일어서는 법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첫 걸음마를 배울 때 무수히 넘어지면서도 결국 달리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발판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2016년 5월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력 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의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원격감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앙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 기계화율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 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확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총서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 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0: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흙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새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흙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 전환 상황, 생태 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자급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림은 자원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개수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치즈는 아내의 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것을 감촉하였다. 아내가 가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다시 솟아올랐다. 그의 말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러나 아내의 몸이 바르르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는 급히 짐을 탁 뱉고 애써 자기를 진정하며 말을 이었다.
1: 우리 가난한 사람은 아무 때고 놈들의 압박 속에 죽기 마련이요.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참을 대로 참았지만 결국은 맞아 죽고 말지 않았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고 이리에 아주머니 집도 그렇지 않소. 세상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오. 이것을 모두 불평등한 낡은 사회가 그렇게 한 것이오. 이리치를 이전에 난 몰랐소. 강동지가 와서 나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서야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사면 일 떠나서 그놈의 사람 해친 악당들을 깡그리 쓸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당신이 원수놈들을 죽이려고 하면 원수놈도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오. 부자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죽소. 우리의 죽음은 정당하고도 값이 있는 죽음이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꼭 있을까요? 어디 말해보. 내 말을 알아들었소. 당신은 날 원망하지 않겠지?
2: 아니, 전 다 알아요. 당신이 되나오라요. 저는 당신 따라 살고 당신 따라 죽겠어요.
0: 아내는 눈물을 깨끗이 닦았다. 공포심과 생에 대한 애착은 그의 몸에서 깡그리 사라졌다. 도리어 만약 남편 혼자 죽고 자기만 고독하게 살아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가 흐느끼는 것은 오로지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흐느낌과 격동으로 하여 아내의 누렇게 메마른 얼굴에는 새빨갛게 피가 끓어올랐다. 세상에 태어난 뒤 오직 이때야 그는 비로소 건강한 사람같이 류달리 아름다웠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남편이 시키는 것이면 그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치즈는 수류탄을 아내의 앞으로 내밀었다. 치즈 아내는 남편의 손에 쥐어진 수류탄 마개를 열고 도화선을 뽑았다. 두 사람은 있는 힘껏 꼭 끌어안았다. 수류탄은 그들의 가슴 사이에 꼭 끼워졌다. 치즈와 그의 아내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에 남기려는 듯 서로 눈길을 마주치고 나서 도화선이 칙칙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꼭

0: 5, 60명이나 되는 수색대 놈들이 간신히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놈들이 너무 미련해서인지 아니면 눈이 지나치게 미끄러운 탓인지 무시로 한두 놈이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다. 헐떡거리는 놈들의 입은 굴뚝처럼 흰김을 뿜어대었다. 나이가 좀 들어 수염을 기른 놈들의 턱에는 성애가 허옇게 달렸다. 강영천과 간부들은 민병들을 데리고 산 위의 바위 뒤에 엎드려 있었다. 윙윙 불어오는 한이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이었고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사람들을 거의 묻어버리다시피 하였다. 그들은 가끔 손을 입으로 가져다가 더운 김으로 하하 불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얼어서 뻣뻣해지는 것이다. 모두들 쿵쿵 들뛰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기어올라오는 놈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강영천은 제일 높은 곳에 엎드려 놈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다. 여인 얼굴은 바람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버렸다. 흩날리는 눈가루가 낯을 끊임없이 때렸으나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놈들을 감시하는 데만 온 정신을 팔았다.
1: 동무들, 절대 당황하지 마시오. 놈들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희 구령을 듣고 사게 하시오.
0: 강영천은 수류탄 마개를 열며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1: 우리는 골짜기 군중들이 옹땅 빠져나갈 때까지 견제하다가 철수해야.
0: 사람들은 그의 동작을 지켜보며 무기를 준비하였다.
2: 누나, 누나 이걸 좀 봐. 손이 뻣뻣해서 아무리 애써도 마개는 못 열겠어. 얼른 도와줘.
0: 덕강이는 수연이에게 다가서며 급히 말하였다. 수연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몹시 아팠다. 덕강이는 두 벌이 빨갛게 얼어들고 입술은 새파랗게 되었다. 눈썹에도 새하얗게 성애가 끼고 속눈썹에는 얼음까지 맺혔다. 수연이는 인차 수류탄 마개를 열어주고 나서 동생의 얼음같이 찬 온손을 부여잡고 눈여겨 살펴보았다. 손이 갈라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머리를 축혀들고 동생을 바라보는 수연이는 입이 벌려지지 않았다.
2: 누나, 왜 그래? 됐어. 이제 나도 수류탄을 더 줄 수 있어.
0: 동생의 얼굴에서 티끌만한 고통의 표정도 찾아보지 못한 수연이는 마음이 얼마간 놓였다. 그는 동생의 손을 입으로 끌어다가 호호 부르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3: 얘가 이렇게 온 것을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애처로워할까.
0: 수연이는 못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말했다.
3: 덕강아, 자, 내가 녹여줄게. 어? 견딜만해?
2: 아, 됐어 누나. 아, 견디지 않고.
0: 덕강이는 손을 뽑으며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답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천진하게 웃으며 제자리로 기어갔다. 놈들이 가까이 왔다.
1: 주의!
0: 강영천은 외쳤다. 삽시에 보총, 엽총, 자작포, 수류탄 소리가 뒤엉켜 터져올랐다. 모리 꼭대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뜻밖의 타격에 놈들은 오리뽕뽕해서 땅에 납작 엎드려 우회되고 망탕 총질을 하였다. 민병들이 엽총과 자작포의 화약을 재우는 틈 타서 놈들은 다시 일어나 공격해왔다. 적탄이 쾅 날아와 눈판에 검은 흙덩이들을 뿌리고 바위들을 날렸다. 민병 한 명이 쓰러졌다. 민병들은 유리한 지형에 의지하여 수류탄과 바위돌로 완강히 저항했다. 놈들은 산 아래로 쫓겨갔다. 그러나 전투는 연이어 거듭되었다. 강영천은 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명령하였다.
1: 총창을 꽂아들고 뒷산으로 철수하시오.
0: 사람들은 희생된 민병을 업고 하나 둘 뒷개선으로 갔다. 뚝강이는 단 하나밖에 없던 수류탄마저 던지고 나니 손에 아무 무기도 없었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방금 놈들의 적탄통에 부서진 돌을 보았다. 그는 불이 나게 뾰족한 돌 두 개를 주워 품에 꼭 안았다. 수연이는 고개를 돌려 동생을 찾다가 그가 떨어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와서 다짜고짜 끌고 뛰었다. 오누이는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다.

0: 놈들의 지휘관은 정면으로 공격하기 힘든 것을 보고 병력을 나누어 익축으로 우회시켰다. 그놈이 번쩍거리는 지휘돌을 내젓자 열댓 명의 놈들이 보총과 경기관총을 들고 옆으로 질러 나갔다. 민병들은 산등성이를 넘자 바람으로 익측으로 우회한 놈들과 맞다들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 몽하니 굳어지고 감이 작은 몇 사람은 뒤로 돌아서 뛰려고까지 하였다.
1: 돌려!
0: 강영천이 고함치며 놈들 무리 속에 뛰어들었다. 덕성, 대해 또래들도 뒤따라 돌입하며 육박전을 벌렸다. 한 외놈과 맞선 수연이는 총에 날창이 없기에 청탁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외놈은 긴 창이 꽂힌 38식 보총을 들고 있었다. 총 창끝이 바야흐로 수연의 앞가슴으로 박도에 들어왔다. 바로 이때 덕광이가 불쑥 외놈 앞으로 달려들며 뾰족한 돌멩이로 그놈의 머리를 있는 힘껏 깠다. 수연이의 속옷은 이미 그놈의 날창에 찔려 가슴 앞에 새하얀 솜이 비숙이 나왔다. 정말 아슬아슬한 고비였다. 오누이는 깊은 골짜기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는 외놈을 지켜보았다. 처음 놈들은 미처 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관총을 든 피다리 외놈이 이때 바위 위에 총을 걸어놓고 미친 듯이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민병들은 화력에 눌리워 물러섰다. 또 한 사람이 쓰러졌다. 바로 이 생사를 결단하는 위급한 대목에 놈들의 배후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터졌다. 외놈들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서리빨 어린 총창들이 돌격하는 외침소리와 함께 놈들의 등 뒤에서 불쑥불쑥 나타났다. 외놈의 기관 총수가 머리도 들기 전에 귀꼬리 장대한 한 사나이가 훌쩍 몸을 솟구쳐 뛰쳐올라오며 외놈 사수를 차던지었다. 그리고 재빨리 기관총을 들고 놈들을 향해 맹렬히 사격하였다. 민병들은 갑작스러운 광경에 놀랍고도 기뻐서 몽하니 보기만 하였다. 강영천은 솟구치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다.
1: 동지들, 우리의 반로군이 왔어. 돌겨!
0: 사람들은 볼때같이 산 우로 돌격하였다. 익숙으로 우회하여 온 외놈 무리는 삽시간에 소멸되었다. 이번엔 정면에서 놈들이 공격해왔다. 발로군 중에 싸창을 휘두르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채통이 큰 전사는 제꺽 몸을 돌려 기관총을 받쳐들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적들을 무리로 쓸어 눕혔다. 전사들은 용맹스럽게 정무리 속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놈들은 수많은 죽음을 남기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전투는 끝났다. 덕성이는 앞질러 달려가 기관총을 빼앗은 키 큰 전사를 붙잡고 흥분해서 말했다.
2: 동무, 정말 본댈소. 참 대단하오.
3: 아니, 제가 뭐...
0: 그 전사는 칭찬을 듣자 방금 전에 용맹스러운 기세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는 싸창을 맨 사람을 가리키며 알려주었다.
3: 저기, 우리 련장입니다.
2: 고맙습니다, 련장 동지.
0: 강영천은 리 련장의 손을 꽉 잡았다.
2: 천만다행히도 당신들이 도와주었기에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0: 리련장은 그들에게 사연을 간단히 알려주었다. 아군 부대는 놈들을 가로막아 권효산 동쪽 기슭에서 건너와 뒤에 매복해 있었다. 탄장의 명령으로 척후병 한 개 반을 인솔하고 정찰 나왔던 리련장은 맹렬한 총소리를 듣고 달려와 위험에 처한 그들을 도와 배후 타격을 들이댔던 것이다. 전투장을 수습한 후 그들은 리련장의 의견을 좇아 인차 자리를 옮겼다. 강영천은 떠날 때 덕성이에게 몇 명의 민병과 같이 희생된 두 전우를 마을 사람들이 피해 있는 곳으로 들고 가라고 일렀다. 동시에 군중들을 잘 돌보라는 임무도 주었다. 부대는 산골짜기로 이동해 갔다. 모두들 땅에 앉아 휴식하였다. 어떤 사람은 러획한 무기를 손질하였다. 첫 전투를 겪었고 팔로군의 도움으로 승리까지 한 민병들의 가슴 속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전사들과 한 집안 식구처럼 친절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드라마 숨바귀꽃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흥겨움이 물씬 풍기는 노래로 또 하나의 즐거운 주말밤을 맞이해봅니다. 한결 더 완연해진 봄 기운에 고향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대자연을 호흡하며 산행을 가거나 나들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맘때쯤이면 아름답게 피어난 고향의 모습에 마음이 아련해질 텐데요.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5월의 따뜻한 고향의 봄을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두만강 연가를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늘 따뜻한 어머니 품과도 같습니다. 절절절 흘러가는 시냇물은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는 어머니의 향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희망을 싣고 꿈을 이뤄갑니다. 흥령강성 오상시 고급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순애 씨는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고 합니다. 5월 10일 모친절은 마침 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어머니가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늦게나마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여 노래 내 고향 그 품에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몸은 타향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고향의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김기찬 씨는 모든 학업을 마치고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잠시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혈육을 주제로 하는 미니 영화를 찍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고향에서 꼭 그 소망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동시에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서봄 집으로 갑시다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봄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놈이 지나마며 댄들이 맞고 좀 났는가 싶대.
2: 어째 또 이래요? 야, 이거 뭐 놓지 날래 약 먹여.
3: 야, 금방 먹었는데 또 먹으란다.
2: 아께 거는 감기약이고 이거 영양제라. 자, 자.
3: 고맙습니다.
2: 고맙기. 한 집씩 그끼리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3: 한 집씩이. 영감,
2: 야,
3: 이제는 내 시주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가옵소. 지금 아들 며느리 아버지를 찾느라고 나다이 나 깬디기렘도.
2: 예? 너긴 놓치더라. 그런 근심 걱정해라.
3: 야, 기라도.
2: 내 이제 놓치야. 젓가락 세수 시켜놓고 갈게.
3: 야, 일 없었구만. 내 절로 천천히 해도 되겠구만.
2: 아하, 이 놓치 모른다. 기라도 내 절로 놓치는 곱게 치자해.

0: 저거 미식가루 먹는 거 그지 보고 가야 내 씨름은 어찌. 아이고야. 어. 어째 또 아파? 어디 아파? 야. 어. 아이고 화장실에 가기 싶으면 가기 싶다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부끄러울 때도 지났겠는데.
1: 야 지금이야 다르제 그만인데.
0: 다르긴 무슨 게 다르오. 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천천히 자 요 다리 올려놓고 자 조금만 참소. 야 제가 예. 가요 조금만 참소. 야 야
2: 여보쇼.
3: 야 차 사소.
2: 빨리 오셔.
3: 어디요 어디
2: 저기 보쇼 저기 애심경로이라는 간판이 맞지 않고.
3: 야 맞소. 예. 이모 그래 파출소에서 확실히 딱 이 경로원에서 와 아버지 비슷한 사람 봤다고 했지.
2: 야 맞단데 그러니까.
3: 이 설도 오라지는데 이러다 아버지를 우리 정말 잊어버리면 어찌오.
2: 빨리 가 찾아보기셔. 야. 아 이거 보셔 혹시 우리 아버지 어디서 쓰러져서 사람들이 이 경로원에 모셔왔지 않을까.
3: 아버지 그럼 치매 살짜다가 온 게 아닌가.
2: 야 치매는 무슨 치매입니까. 혹시 무슨 비밀 활동하느라고 여기 온 게 아닌가?
0: 비밀 활동 같은 소리를 그때 빨리 따라오라.
2: 이거야. 이게 내 작년에 아버지를 사준 모자 맞잖아.
3: 어이보.
2: 예?
3: 이게 여자 수모야요.
0: 시원하겠구만.
1: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0: 이제 그런 소리 할 얘기 없다 이제. 야
1: 영감.
0: 야
1: 이전 이렇게 분간지 맞고 귀신이 다 됐는데 뭐에 좋아서 그렇게 자꾸 찾아오매 이름도.
0: 이노치 이게 정말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서 뭐 해도 우리 노치 최고란 대기라.
1: 뭐지?
0: 이거 봐. 자.
1: 이게 뭔지 모르겠어.
0: 이거 봐 노치. 네 어쩌다 예향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노치 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놓고 내 이 가슴이 얼마나 기막혔는지 아오. 그 불쌍한 거야 내 손으로 따따선 죽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여 보냈어도 내 이렇게까진 허망하지 않았을게요.
1: 어째 아이 그렇겠음도.
0: 그러길래야 내 이번에는 정말 죽이든 미숫가리든 내 노신을 슬큰더 먹이겠소.
1: 아이고
0: 그러니까야 절대 말리지 말라.
1: 예.
0: 자 이봐 아하
1: 막 아.
0: 어째 어쩌?
1: 뜨거워라.
0: 까가봐서
1: 식은담 내 천천히 먹겠어구만.
0: 야 그럼 식은담에 천천히 먹소. 야 가만있다 여기 뭐 묻었다.
1: 무슨게?
0: 여기
1: 아우치.
0: 아이고 뭐 넣었지. 자 그럼 이 사탕 먹소. 이 사탕이 몽글몽글한 게야 넣지 먹긴 딱 좋다.
1: 오야 여기 무슨 사탕 몽글몽글한 게 요리 맛있음.
0: 맛있어?
1: 영감도 한난난 뜹사.
0: 맛있다.
1: 맛있어.
3: 두 분이 저렇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주 서리들 날 멀었어.
2: 예 멀어도 한참 멀었어.
0: 야 요놈이 세월이란 거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째 두성도 없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가.
1: 여놈의 나이는 싫다는데도 공짜라고 기어이 먹으라고 하구만. 예.
0: 이거 뭐 놓지.
1: 예.
0: 우리 거서 더도 말구냐 거서 딱 10년만 젊었어도 얼마나 좋겠어.
1: 야 딱 5년만 젊어도 얼마나 좋겠음도.
0: 이거 뭐 놓지. 이 나이라는 창고는 어째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이 아이드는가?
1: 이구. 아이 그래 영감 나 도둑질을 마치게 되면 영감이 어찌자고 그랜두.
0: 어찌자고 그래겠어.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연애란 걸 해보자 그래지. 이거 뭐 놓지.
1: 아유 세상.
0: 내 우리 놓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놓고야 매 술독에 퍼져 있을 때

0: 놓치 와서 나를 이렇게 살려줬지 않고 뭐요?
1: 그게 벌써 3년 전이구만.
0: 야,
1: 3년 전에 우리 재혼해가지고 영감집에 처음 들어가. 영감도 좋았지만 그 아들하고 며느리 어찜 그렇게 싹싸고 인정스럽던지. 내 거저 눈치를 볼까봐 내 옆에 뱅뱅 돌며 오마이 오마이 하며 도와주지 않대. 내 이 풍마에 맞았어도 내 무실에 그 좋은 집에서 나왔겠음도.
0: 그러다가 노지 덜커덩 중풍이 걸려서 내 그렇게 집을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노지 아들이 와서 노지는 훌쩍 데려가는 바람에

0: 내 때문에 못 간다니까. 이 가슴이 엉거리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 거서 결심하고 가서 우게 따짐해 해가지고 야들 밀어서 한국 보냈었구만. 기레이를 실무 싹 놓고 내 경로를 왔잖아.
1: 잘했어 잘했어.
0: 쓸구만.
1: 가들도야 놓치니 이렇게 집에 두고 가면서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게요.
0: 가는 날 아침까지 나를 붙들고 펑펑 울다 갔었구만. 가들을 그렇게 보내고 경로원에 왔어. 이제는 우기도 나를 들이받아 해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용감이 이렇게 내 곁에 와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용 졌었구만.
1: 야.
0: 10년 남아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알던 우리 영감. 내 그 영감이 시조 잘한 덕분에 이런 보고 받지 않는가 싶었구만. 이거 길에다가도 이 다리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부재 없는 게 이거 날래 죽어 샀으지 또 이렇게도 생각하구만.
1: 야 이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야. 절대 근심하지 마. 내 이제요 내 이제요.
0: 네.
1: 야
0: 우리 집이 다른데 내라는 게 뭐인가 내라는 게 뭐인가
1: 내라는 게 뭐인가고 내 누구요 내 바로야 노치 영감. 매일 이 경로에 와서 노친한테야 세수도 시켜주고 약도 먹여주고 걷는 연습까지 시켜주겠다.
0: 이봄서 걷는 연습
1: 야
0: 매일
1: 야
0: 꼭
1: 야 이거 뭐 놓지?
0: 예.
1: 그 의사 선생님 말씀했죠. 어 좀 말도 제대로 하지. 그래서 이제야 걷는 연습만 하게 되게 되면 된다.
0: 이거 봐서.
1: 야,
0: 나 정말 걸을 수 있을까?
1: 이젠고
0: 있을까? 영감.
1: 야,
0: 사는 게 어째 이리 좋았음도.
1: 이거 뭐지? 난 다른 욕심이 없어. 너도 말고야 내가 가서 죽을 때까지 놓치 내 옆에서 나를 딱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0: 어째 이리 섭섭하야 암드.
1: 야
0: 영감이 그렇게 먼저 가겠대. 내 죽은 다음에 누구 내 옆을 지켜주겠습니다. 어째 이리서
1: 아구야 이제 봐봐 그것도 그렇다.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딱 죽자 말이오.
0: 그래 개없어.
1: 열 자식이 하나 악천만 못하다구야. 그래.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에이다. 그래도 우린 늙이들한테니야 영감이 좋고
0: 맞습니다.
1: 노치 좋단 말이오. 서로 잔들도 긁어주고 말도 무드되고 그 신식말로 말하게 되게 되면 대화도 되고
0: 소통도 쉽고.
1: 아 이 노치 이제 볼까 이게 문화 수준이 대단히 높다.
0: 영감.
1: 야
0: 젊은이들을 시조 받는 것보다도 영감이 이렇게 내게 돼 있으니까 어쩐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든하다구만.
1: 그래 쟁구 음악에 배울게 있어.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제일이라. 이번 어찌
0: 예.
1: 우리야 예. 서로 서로 마주보면서
0: 예.
1: 우리 같이
0: 예.
1: 천천히 늙어가기요.
0: 예 같이 천천히 늙기 있어.
1: 야 너 아버지 야
0: 어째래라.
1: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시오.
2: 이 철부지 며느리도 용서해 주시오.
1: 야 아들이 용서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3: 아버지 내 자식으로 생겨서 부모 심정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2: 우리 일찍 노인들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1: 아니다 아니다 야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네. 날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다 이 늙은 게 수책이 없어서.
2: 아닙니다.
0: 아이고 마 아이고 마 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영감한테 룰을 기치했을 거만 요구받네.
1: 야

0: 놓지 무슨 소리야. 놓지 잘못은 하나도 없다. 야들아 내가 원래 어찌나 했는데다가 전화 쳐주자고 했는데 여기 와보 이 놓지 글쎄 불쎄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죽는다 산다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게다. 미안하다.
1: 하하, 미안할 게 없습니다. 어? 노인들 한 알도 미안한 게 없습니다. 예.
2: 다 우리 드아난 탓입니다.
0: 예, 예. 며느리 무슨 소리 그런 소리라고. 며느리 같은 사람은야 대낮에 촛불을 켜고 다녀도 못 찾는다.
2: 야 딸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오늘에 알았습니다. 부모님 공대로 살아는 것도 효도지만은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제때 해결해드리는 게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1: 어 아버지. 이야 두 분이 정말 복이 좋습니다. 어. 아버지 저는 얘 아들로서 아버지 이런 비밀 활동을 경결히 지지한다.
2: 며느리도 이런 비밀 활동 경결히 야. 지지한다.
1: 예.
2: 야 부끄러워 이거 어찌겠니.
1: 야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60이 정치라고 70이 중요한데 연애하기도 한창 좋은 때입니다.
2: 연애를 하면 더 예뻐지고 건강해진답니다.
1: 옳습니다.

0: 이제 네 긴던 수석도 다 끝마쳤습니다. 어? 아무 걱정도 마시오. 아버지 이젠 집으로 갑시다.
1: 짜잔 어머니 집으로 가기죠.

0: 하구나.
1: 예.
0: 네 오늘이 이번 오티 우리 집으로 가기요. 집으로 갑시다.
2: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와 형제, 남녀 간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 이웃 역시 인연이라고 볼 때 살아가면서 인연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림혜경 씨는 철없는 젊은 시절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고향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만에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준 남자친구가 늘 고맙다고 하면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래 노랑물 분홍물을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고향, 정든 타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타향은 늘 외롭고 낯선 곳으로 생각되지만 정작 그곳에 인문 풍토에 정리되면 잊지 못할 추억의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연계시에서 살고 있는 왕수연 씨는 인심 좋은 연변 친구들 덕분에 타향인 연변에서 즐겁고 행복한 학창 시절을 무사히 보냈고 이제 최종 논문 답변만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고향인 사천성 성도시에서 잠깐의 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신 선생님, 친구들과의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하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석 달 동안의 좋은 시절을 우리는 삼춘 가설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고향의 대자연을 만끽해 보시고 타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름다운 고향의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따스한 고향의 품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 삼춘가절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일의 크기나 중요성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든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 큰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환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환은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농사뿐만 아니라 마을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고르고 밭을 갈고 물을 주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밭은 늘 풍년을 맞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풍요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환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기는 했지만

0: 했지만 때때로 작은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작은 일이나 자잘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광장에 쌓인 나뭇가지를 치우는 일이나 농작물의 잉여물을 정리하는 일 등이 그들이 보통 하지 않으려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성화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리고 난 후 마을 광장에서 많은 쓰레기와 잔해들이 쌓였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거나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 작은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광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성화는 꾸준히 일을 마무리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도왔고 마침내 광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일이 결국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단지 큰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소중하고 작은 일일수록 더 성실히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성환이 청소한 광장을 지나며 그가 왜 작은 일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환의 말대로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하여 그것이 모여 큰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말은 단순히 일상적인 태도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교훈은 깊고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전달하려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환이 작은 일까지 성실히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실함은 일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단지 큰 일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함을 갖추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더욱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작은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비록 그 일이 작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결국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환의 모습을 보며 성실함의 가치를 더욱 신감할 수 있습니다. 성환은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은 노력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성실함은 단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이 속담은 일관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성화는 한 번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결국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처리할 때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일관되게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환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실히 해나가려면 그 일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속담은 자기 존중과 자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작은 일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맡은 일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도 성실히 하라는 속담은 일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성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실함, 일관성, 자기 존중과 성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소홀히 하지 말고 성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매일의 작은 노력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일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아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체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간단한 습관을 통해 우리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씩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체크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의 변화를 자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로가 쌓이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도 그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면 몸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체크법을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강 체크법은 바로 몸의 에너지 수준과 피로 관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로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더라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로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 저하나 기력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와 피로 회복을 위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피로 상태를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 하루 일과 후 얼마나 지친 느낌이 드는지, 정신적으로 피곤한지 등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피로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점은 그 피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숙면의 질이나 수면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체크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난 후나 일정한 활동을 마친 후 몸이 얼마나 활력을 느끼는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 균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나 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간단한 운동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중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만 해도 몸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꾸준히 신체를 움직여주면 체력 향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몸의 피로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몸도 그만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느끼는 순간 몸이 긴장하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면 이는 스트레스를 체크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자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깊은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강 체크법은 정신적 건강 상태 체크입니다. 신체적 건강만큼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것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상태가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신체적인 피로감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신체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감정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그에 따라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억제하면 결국 스트레스로 변하게 되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그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쉽게 변화하는 경우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는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정 부분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마음 챙김 명상, 깊은 호흡, 운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의 기복을 평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 천천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지속되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기분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나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며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불분명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일상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큰 동기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점검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신적 건강을 체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방법들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강체크법은 영양관리와 생활습관 점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어야 하며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작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쌓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양관리는 우리의 몸과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고 이를 통해 몸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 체크의 첫 번째 단계는 식사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끼를 먹을 때 그 식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방도 중요하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를 통해 우리는 신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빈도와 양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며 몸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식사를 거르는 것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돕습니다. 식사에 포함된 과일과 채소의 비율도 중요한 점검 요소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몸의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비타민C와 같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체크법은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빨리 쌓이고 소화불량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며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맑은 물을 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기상 후나 식사 후와 같은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에 맞춰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체크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몸과 정신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몸의 면역력과 체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꾸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면은 건강 체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그 질도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고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정을 보내며 그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편안한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지 능력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점검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하루의 식사를 고르게 하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분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모두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체력과 정신력 모두 향상되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0: 없지도 않겠지. 그 누가 슬픈 얘기를 들으며 웃겠니. 근데 이상하게도 난 자꾸 널 펴고 한 장 한 장 어느새 빠져 읽고 있어.
1: 베이징 시간 15: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인터넷에서얻은정보그만큼중요합니다하지만모든정보가정확한것은아닙니다잘못된정보는오히려큰피해를불러올수있습니다인터넷에서정보를찾을때는출처를확인하고다양한의견을참고해정확한사실을파악하세요사실에기반한정보가정확한결정으로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마다 적당한 시점에 아이의 손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이라는 집을 지을 때 부모는 시멘트에 섞인 물과 같다. 부모가 끝까지 남아서 챙겨주고 간섭하고 함께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집을 만들 수 있을지, 과연 그 집이 완성될지 걱정스럽다. 벽돌에 바른 시멘트의 물이 적당한 시점에 증발해야 그 벽돌이 단단하게 서로

밀착되고 하나의 벽으로서 또 집으로서 완성된다. 네, 김정국의 세상 모든 엄마에게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어디 아이뿐이겠습니까? 네, 모든 관계가 그럴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지혜롭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네, 선을 긋는 가장 적당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금류가 동지 밖으로 아기새를 밀어내듯 걱정을 눌러두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행기 릴레이 코너 요즘은 특별히 연필의 매력 향촌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중 오늘은 아주 뜻깊은 곳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파견 간부 김미령 씨를 생방송실에 모시고 광동촌의 관광업 발전에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지금 저희 생방송실에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일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광동촌의 파견 간부 김일영 씨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광동촌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기 전에 이제 광동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1: 네, 광동촌은 화룡시 동북부에 위치하였으며 화룡시에서는 40억 킬로, 연길시에서는 20억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광동촌은 8개 점유서자로 나뉘어져 있고 전천의 지역 면적은 7.25 평방킬로미터이고 경작지 면적은 386 헥타르, 림지 면적은 212.79 헥타르입니다. 광동촌의 주 산업은 럭스색 요기 묘세배와 향촌관광 산업입니다.
0: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 네, 긴장해서.
0: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번 또 크게 웃고 나면 긴장감도 차차 이제 좀 더 눌려지게 되곤 하는데 게스트분들이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좀 말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약간 이제 떨린 소리가 나는 그런 게스트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 네. 방송이 좀 지나서 이제 5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 긴장이 풀리면서 엄청 말씀 잘하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제가 저희 방송 시간을 좀 짧다고 느끼는 게 나중에 진짜 이제야 뭔가 좀 물이 올라서 방송을 제대로 막 열정스럽게 하려고 할 때쯤이면 아쉽게도 방송이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네, 오늘 김미령 씨는 아마 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고 아까도 한우도 엄청 잘하시던데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되고 얘기를 아주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상시하게 레스쿤평 총석이께서 광동촌 시찰 하신 지 벌써 이제 9년째 지금 잡아들었는데 그간 광동촌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의 칭호도 수두룩하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스금평 총석이께서 광동촌을 시찰하신 지 9주년인데요. 그간 2020년 7월에는 주변의 비암촌, 태흥촌, 버성촌과 연합하여 중심촌 단위를 성립하였고 주변 촌을 이끌어 논박 공유 그리고 민속여행 산업 등을 계획 실시했습니다. 그러하여 촌 집세 경적이 천 집세 경제가 비교적 빠른 증상을 가져왔으며 2023년 천 집세 수입이 144만 여원에 달했고 농민 인구당 평균 수입은 2.1만 원에 달했습니다. 근대 광동촌에서 수여받은 영예 칭호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는 국가급 문명촌, 중국 소수민족 특색촌, 길림성 특색 관광 명소 명촌, 전국 법치 시범촌, 그리고 전국 선진 기층 당 조직 등이 있습니다.
0: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룩한 데는 당과 정부 그리고 광동촌에 몸 담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이 잘 이끌어 주신 것과 또 촌민들의 그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레스쿤평 총석의 광동촌 시찰 이후 관광 방면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스쿠평 청소기의 시찰은 광동촌의 관광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촌을 방문합니다. 관광객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희 촌에서는 관광 서비스 센터, 주차장, 경관 대문을 건설하였으며 장기간 외국이나 외지에 거주하여 사용하지 않는 촌에 집들을 거두려 다양한 품격으로 장식하여서 60개의 민박집으로 개조했습니다. 선후로 저희 촌에서 저는 교양기지, 공동농업기지, 병강애국주의, 교양기지들을 설립하였으며 2023년엔 국내외 관광객 59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12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년에서 2023년까지 연 인수로 230만 명에 달하는 인차의 관광객들이 광동촌을 방문해 주었으며 관광 수입은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0: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광동촌을 방문하셨다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광동촌이 사실은 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뭐 방송 일 때문에 간 것도 있겠지만 네. 여러 번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연변 작가협회에서도 한번 이제 조직을 해서 가서 또 여러 가지 역사 내용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저희가 뭐 촬영 때문에 가거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거나 또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제가 다른 곳에는 별로 다닐 새가 없었는데 광동촌에 유독 이렇게 많이 네 다녀온 걸 보니 다른 분들도 아마 저처럼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가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령 씨는 지금 광동촌에서 이제 또 일도 하고 계시는데 네. 딱히 이제 거기서 일하기 전에는 광동촌에 가보셨나요?
1: 네, 그 전에는 그냥 한 번쯤 가봤는데 그 전에도 많이 이뻤습니다. 특히 지금 봄철이니까 벼 재배를 하면서 지금 많이 파랗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그간 쌓였던 피로도 많이 네, 좀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여름철이라서 네, 지금. 네. 네. 근데 이게 광동초는 사실은 뭐 겨울 빼고는 나머지 3계절 다 이제 벼밭 구경, 네. 구경이 가능하죠.
1: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그간 이룬 대단한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지금 앞에서 이미 설명을 주셨는데 네. 이렇게 수치로 딱 들으니까 진짜 더 와닿고 또 실감이 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광동촌의 기초시설 건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근륜대 광동촌에서는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투입 욕도를 극대화하여 기초시설 건설을 완성화하였습니다. 광동촌의 넘밭 관광원은 10,000평방미터에 달하고 문화광장은 1,5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또한 84평 되는 러닝활동중심, 표준화된 문구장도 이제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3억 원을 들여 콘크리트 도로 4.7km를 수리 및 시공하였고 도로 확장공사 4km, 밭 사이의 경장로 4km,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도로 및 채색 달 도로 4.9km를 건설했습니다.
0: 향촌도 이렇게 도로를 다 새롭게 건설을 해놓으니까 가서 사진 네. 찍기도 좋고 진짜 네.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여행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것이 한 지역의 기초시설인 것만큼 이런 조치들은 더 살기 좋은 광동촌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한 우리 이제 해랑강 강둑 경관도로 4.28km를 건설했고 또 전체 촌의 조명시설도 승격했으며 전력보장 그리고 기초시설 항목 30개를 완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차장 건설 등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출행의 편리를 가져다주는 대상 건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주차장 건설. 네. 거기 가면 주차는 진짜 쉬운가요?
1: 네, 주차 이제 촌부 앞에도 엄청 큰 주차장 있고 어허. 그리고 길 양편에도 주차가 하기 쉽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동촌에서는 만약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 가본다면 어떤 체험이 가능할까요?
1: 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논밭 체험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머내기 체험할 수 있고 10월에는 벼가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계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넘밭 기차 타기 체험, 민속 복장 체험, 조선적 민속 음식 만들기 등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0: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러면 민속 음식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이전부터 있다고 듣긴 했는데 네. 정작 제가 뭐 친구들 데리고 가거나 이런 때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걸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네, 가끔 그렇죠.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1: 예약을 하셔야 이제 민속 음식도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들이 그 김치, 민속 음식 하면 조선족 하면 김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보통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학생들이 와서 김치 만들기 체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0: 이런 단체 활동은 미리미리 다 네, 예약하고 네네네. 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만약에 이제 자가용 운전해서 그냥 가족 단위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혹시 이런 거 미리 예약하려면 이제 촌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촌부에 예약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광동에는 민속 그 여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연락을 하셔도 돼요.
0: 아, 맞아요. 이 여행 산업을 네. 책임진 또 네, 이제 다른 네, 기구가 네. 더 있더라고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네, 향촌 여행다운 체험 항목이 지금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벼나 그 논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체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참 네. 찾았고, 그리고 지금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단위 여행으로도 아주 재객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추천할 만한 광동촌 여행 코스가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저희 광동촌 여행 코스로는요. 우선 습금평 천석이가 다녀가신 넘밭 전망 대관람, 그리고 벼밭 기차, 넘밭라군 민속집 체험의 순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면 이걸 좀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논밭 전망대 관람.
1: 네.
0: 네, 여기는 전망대 올라가 보기도 했었어요, 저도.
1: 네.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지금 한창 벼들이 푸르게 자란 시기라서 그냥
0: 넘밭에 새겨진 네, 글자. 네, 네. 네. 넘밭에 새겨진 글자가 더 보이고.
1: 네, 네. 그 사진 찍기가 엄청 편리해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글자가 이제 새겨진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는 글자가 가운데 글자가 진한 색이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아, 저 진한 색은 저거 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기 자란 것도 역시 벼가 맞는가? 뭐
1: 네, 네, 맞습니다. 벼 맞아요.
0: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건 또 다른 종류의 벼인가요?
1: 네.
0: 어, 원래 그런 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1: 아마 정사가 다를
0: 글쎄? 거니까.
1: 네. 네.
0: 그래서 한밭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좀 다양성을 보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벼밭 기차는 제가 네 어른이어서 그냥 이제 일하러 밤마다 갔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릴 새는 없었습니다. 타보지도 못했고. 혹시 타보셨나요, 미령 씨는?
1: 네, 저도 이제 뭐 여행객들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친구들이 오면 같이 한번 타보기도 했었는데요. 벼밭 기차도 엄청 전망대에서 관람하는 것도 벼들이 엄청 이쁜데 벼밭 기차는 완전 지금 옆에 벼들이 있으니까 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벼들의 그런 아름다움이라던가.
0: 벼밭 기차는 네. 한 이제 몇 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1: 벼밭 기차는 대략 한 10분 정도? 네, 비슷한 것 같아.
0: 오, 10분 정도?
1: 네.
0: 이제 정말
1: 이제 왔다 갔다,
0: 벼밭을
1: 네.
0: 누빈다라고
1: 네,
0: 할 수가
1: 그쵸.
0: 있겠죠. 벼밭 기차가 닿는 그 코스가 이미 거기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1: 네,
0: 이렇게.
1: 네. 네.
0: 뭐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막 돌기도 네. 하고 코너를 네, 그렇게 봐왔습니다. 다른 분들 타는 거를. 그리고 논밭락원 지금 그 다음 코스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네, 논밭락원이라는 거 벼밭 기차 바로 반대편에 있는 그쪽인가요?
1: 네, 논밭락원 같은 경우 에는 저희 광동천 그 여행 회사에서 한 건데요. 이게 보통 가족 단위 여행들이 오면 애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0: 조그마한 자가용 차. 네, 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혹은 뭐 어머니라든가 부모님 옆에서 같이 차를 몰 수 있는 네 그러한 항목들이 많아요.
1: 그러면 논밭라곤이 역시 야외겠죠 이게?
0: 네, 아닌데 약간 실내예요? 마당 아니요 마당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지붕이 따로 있단 얘기예요? 지붕만?
0: 네.
1: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쪽이 아니었네. 저는 지금 벼밭 기차를 타는 또 반대편에.
0: 네 맞아요. 그 벼밭 맞아요? 기차에 네 그다음 들어가는 입구 커너가 있거든요. 그다음 그 안에
1: 거기
0: 가서
1: 그 벼집으로 네, 이제 네, 뭔가 맞아요.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0: 네, 네,
1: 아
0: 네,
1: 거기
0: 네.
1: 맞죠.
0: 네 맞아요.
1: 네 아 거기가 지금 또 지붕도 있게 됐나요? 예전에 그 없었던 거.
0: 아 지붕은 없고 앞에 그 큰 대문 같은.
1: 아 네.
0: 이거 이것이 뭐 너는 라곤이다라는 그런 걸
1: 글자가 새겨진. 네. 간판이
0: 네네네
1: 때문에 좋게 했다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논밭 전망대 관람 그리고 벼밭 기차 타고 바로 이제 그 가운데 길을 건너서 논밭 낙원에서 또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가 지금 민속집 체험 지금 이런 순서로 코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민속집 체험은 뭔가요?
0: 민속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광동촌에도 많은 민속집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저 흔적의 그런 특색이 문화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민속집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 아. 민속집에 가서 이제 우리 저 흔적 특색의 그런 뭐

0: 광동촌 하게 되면 여행 꿀팁이 있다면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 이제 계시는 분이시니까.
1: 네, 광동촌 여행 꿀팁이라면 우선 가족 단위 여행 혹은 회사 동료 단체 모임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민박집 앞마당에서 각종 야외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오실 때 야외 꽃이 재료들을 준비하여 오신다면 민속 체험과 동시에 야외 캠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동촌에는 여러 개의 특색 있는 핫플레이스 포토존들이 있거든요.
0: 네.
1: 뭐 레하면 스금평 총석에가 저희 천 시찰씨 다녀가셨던 논밭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논밭기차 등등 위치에 포토존이 아주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남긴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럼 김미룡씨가 생각하는 그 포토존 이제 대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우리 스금현 천석이가 다녀가신 그 논밭 앞에 바로 앞에 그 하얀 하트 모니 모양이 있거든요.
0: 네.
1: 네, 거기서 보통 애들이 사진 찍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논밭 기차 그 앞에도 그런 핫플레이존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쪽에서 찍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스금현 천석이께서 딱 걸으셨던
1: 네,
0: 이제 돌 잔도가 이게 잔도라고 얘기하면 맞는지 아무튼
1: 네.
0: 그렇게 깔려 있는 그 길을 딱 걸으면서 거기서도 저도 이제 사진 남기긴 했었습니다.
1: 네.
0: 발자취를 따라서 네. 걸어 가본다라는 의미로. 근데 거기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딱 간판을 그 벼밭에 이제 꽂아둬서
1: 네.
0: 찾기 쉽게 만들어놨더라고요.
1: 네,
0: 이미
1: 맞아요.
0: 예. 어떤 분들은 사실 거기 가서 일망무지한 벼밭에서 포토존을 어디서 찾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 관광객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방금 이제 그 꿀팁 중에 야외 캠핑 즐길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그렇다면
1: 네.
0: 이 광동촌 여행이 다른 여행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아무래도 가장 큰 차별화되는 점은 광동촌은 스금평 천석이가 다녀가신 마을로 이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논밭 풍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특히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논밭 풍경을 관상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가
1: 네.
0: 좀 이제 광동촌 여행이 가장 좋은 그런 시즌이 아닌가
1: 네.
0: 싶기도 합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광동촌 파견간부 김미령 씨를 모시고 또 광동촌의 매력에 대해서 진일보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행기 릴레이 요즘은 특별히 연별의 매력 향촌 시리즈 지금 몇 개 정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또 아주 뜻깊은 곳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편입니다. 네, 습근평총석이 광동촌 시찰 9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광동촌의 여행 방면에 이 새로운 면모들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생방송실에 나와 계신 분은 광동촌 파견 간부 김미령 씨입니다.

0: 앞에서 이미 김미령 씨를 모시고 지금 광동촌의 여러 가지 추천 코스 그리고 여행 방면의 변화 이러한 데 대해서 얘기를 어느 정도 지금 쭉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깨알 같은 내용들이 더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김미령 씨랑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 광동촌 여행 꿀팁에서 지금 야외 캠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광동촌에서 이제는 저희가 그 특산품 방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거기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었기 때문에 맛있다 입살이 지금 특산품에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네.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촌 여행에서 우리가 사올 수 있는 물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맛있다 입살입니다. 이제 광동촌의 대표적인 입살 브랜드고요. 아마도 맛도 되게 일품이어서 많은 네. 관광객들이 사가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러면 김미령 씨도 현재 지금 광동촌 맛있다 입살 드시고 계세요?
1: 네.
0: 매일 그럼 맛있는 밥을 드시겠네요.
1: 네. 입살이 맛있으니까 그냥 김치에 그냥 밥 한 숟갈에 김치만 싸도 맛있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뭐 간장만 있으면 광동촌 네. 맛있다 입살은 맛있게 먹을 밥 두 공기는 이제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맛있다 입살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들어볼게요. 관광객들이 이걸 어디서 사가나요?
1: 이제 광동촌 들어오시는 길 맞은편에 바로 맛있다 입살 공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들려가지고 대부분 여행객들이 보통 광동촌 여행이 끝나고 난 뒤면 이제 거기 공장에 들려서 입사를 예약 구매하고 돌아가시거든요.
0: 예약 구매를 한다는 건 입사를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1: 네,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양이 많은 경우에는
0: 많아서
1: 네, 외지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0: 네, 택배로
1: 네, 이제 택배로 운송해야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0: 맞아요. 직접 가져가지 않고 이제 예약 구매 네. 그냥 또 이제 택배로 다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요즘은 택배가 발달하니까 이게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광동촌에서 체험도 하고 이제 놀이도 가능하고 학습도 가능한데 앞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 다 들었는데 끼니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곳을 찾으면 될까요?
1: 끼니를 해결하려면 보통 가설여행 단위에서 오신 분들은 뭐 이제 집에서 싸가시고 오거나 아니면 뭐 김밥 이런 간단한 뭐 먹이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0: 먹거리들?
1: 많은데 네. 이제 안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광동촌 천사관 맞은편에 저한쪽 민속식당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면적도 크고 맛도 일품이어서 많은 손님들이 광동촌에 오시면 재방문하여 식사하는 곳이기도 해요.
0: 아, 거기 식당이 계속 이제
1: 네,
0: 오픈된
1: 그건 계속 네.
0: 열려져 있어요?
1: 네.
0: 그러면 별 예약 없이 가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시겠네요.
1: 네, 메뉴판 보고 주문하시면 돼요.
0: 아, 그러면 메뉴는 많은가요?
1: 메뉴도 아마 꽤 많은 너무 많은 건 아닌데 아마 웬만한 그냥 점심 식사하시기엔 괜찮은 정도일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혹시 그 식당만의 뭐 특색 메뉴 같은 거 아니면 미령 씨가 맛있게 드셨던 음식 뭐 이런 건 있을까요?
1: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건 이제 우리 김치하고 그 감자. 네, 김치 감자 볶음이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0: 역시 또 이제 향촌 관광에서 더 맛있게 네, 먹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메뉴인데 네, 김치 감자 볶음.
1: 네.
0: 저도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계속 일하러 이제 다녀오다 보니까 가서 밥 먹고 온 적이 없어갖고.
1: 네, 이제 한 번 왔으면 네. 딱 해서.
0: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동촌에는 그 민속 민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 진짜 뭐 당일치기로 아니면 반나절씩 가서 일만 네. 하고 돌아오고 뭐 촬영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민박 같은 데도 들려본 적은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하나요? 또 민박이 어떤 형태인지도 좀 궁금하고.
1: 네. 저희 광동촌에는 60개의 민속 민박이 있거든요. 이제 방 안 면적은 80평에서 100평 좌우이고 정원은 보통 3, 400평 좌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행원의 인구수에 따라서 민박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민박집 예약은 보통 어플, 대중 평가 플랫폼, 시트립 등 여행 어플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혹은 저희 직접 저희 민속 여행 사에도 전화 예약하셔도 좋고요.
0: 여기 민속 민박들이 이미 대중 평가 플랫폼 오시트리 같은 데도 다 올라 있단 말씀이네요. 아, 그러면 편리하네요. 따로 뭐 광동촌에 촌부고나 여행사고나 이런 연락처를 찾지 않아도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직접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동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1: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떠날 때는 연길 운수역에서 화룡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령정 비암산을 지나 후 비암천 다음 역 광동천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버스역에서 이제 그 매표소에서 그냥 광동천이라고 해도 그쪽에서 이제 예약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가용을 운전해 오실 경우에는 저희 광동천을 내비게이션에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0: 그러면 김미령 씨는 지금 연길에서 광동천 다니시나요?
1: 네.
0: 그러면 대개 몇 분 정도 걸려요?
1: 이제 한 30분?
0: 운전해서 가는 30분 정도.
1: 같아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건 버스는 그럼 용정에서 이제
1: 버스는 연길에서 타고 오셔도 돼요. 연길, 영성 다 가능하거든요.
0: 아, 그래요? 연길에서 직접 광동천 가는 버스도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편리하네요.
1: 네.
0: 연길 분들이 언제든지 자가용 없이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현재 보게 되면 여행시설들이 비교적 구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광동천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1: 광동천은 앞으로 이제 60개의 민박집과 어린이 논반라고 하는 농업 특산품의 온라인 판매 등 자원을 통합 이용하여 이제 제3차 산업이 제2차 산업을 이끌고 제1산업을 추동하여서 세 가지 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모식으로 천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창업의 기회를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제3산업이 제2산업을 이끌고 또 제1산업을 추동한다. 이 얘기가 지금 좀 인상이 깊은데 한때는 이제 그 광동천에 뭐 공연을 하는 공연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 네.
0: 그분들이 공연을 계속 하시나요?
1: 네. 공연 이제 우리 7월 16일이면 스금평 선석이가 어신 9주년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네, 그날도 이제 우리 광동천에서 공연이 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0: 늦게 그날을 맞이해서 미리 지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와서 오셔서 많이 건강
0: 그러니까 당일에 아마 지금 좀 행세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제 시간 맞춰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업 발전뿐만 아니라 촌민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도 모색해 줄 수 있다니 더없이 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동촌을 이제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광동촌은 스금평 천석이가 다녀가신 후 천지 개벽의 변화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과 조선족의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 풍속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조선족 특색 마을입니다.
0: 조선족 특색마을.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의 이모조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광동촌입니다.
1: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 현천 마을과 많이 다르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광동촌에 많이 놀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미령 씨와 함께 화룡시 광동촌이 근년 내 이룩한 발전과 성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향촌 관광은 여행을 목적으로 촌락과 마을을 여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관광입니다. 향촌 촌민들의 인간미 넘치는 정을 알아가고 그 지역의 레절과 풍속을 배워가며 재배 과정부터 판매에 이르는 현지의 향촌 특산물도 접해볼 수 있습니다. 향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벼가 물에 익는 소리, 또 시내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옵니다. 화룡시 동성진에 위치한 광동촌이 바로 국가 5위급 향촌 관광 경영단입니다. 스금평 총세계 시찰 이후 광동촌은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생태 리조, 관광, 문화 교양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광동촌. 다음 여행은 광동촌으로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야하 맑은 물에는 천둥오리 헤어 논이고 이슴니 넓은 황금볼에 벼파도가 설레인다네. 해해년년 대풍이라 상모춤이 흥을 돋구고 살기 좋은 고향볼에 통소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만천성 맑은 물에는 대기선녀 내려왔나 흥겨운 춤판에 물찬제비 너울너울 날아든다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유람객들 모여오고 인품 좋은 고향벌에 풍악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0: 양배 내 고향배 조구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1: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2016년 5월 습근평 청석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청석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력 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에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원격감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무인 이앙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 기계화율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 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 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 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확,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청석기는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흙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세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흙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전환, 농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 전환 상황, 생태 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삼림은 자원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

0: 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1번째 시간입니다. 류초농네 집. 저녁 밥상을 마주한 류초농이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온갖 소심에 잠겨있다. 그의 남편이 반찬을 집어주며 걱정스레 말한다.
1: 젖 먹소. 그러다 몸상할 수 있어.
0: 류초농은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0: 혼자 도리머리를 젓는다.
1: 난 이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태 거짓말을 했으니 이젠 더 심한 거짓말로 덮어야 해. 딸을 만나기 전에는 리소당이 절대 안 불러서요.
2: 정말 한석이와 맞짱이라도 뜨려고? 그럼 이길 수 있겠소?
1: 한병선한테 찍히면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절대 날 가만두지 않을 거고, 리소당의 미움을 사면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가 지난 일을 추궁하면 난 콩밥 먹을지도 몰라. 해서 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2: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네.
0: 종성이 아내 소평은 시장 골목길에 난자를 버리고 농산물을 팔고, 종사존이 그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
3: 자자자, 여기 보세요. 싱싱한 본집안 토성머리입니다. 어라버니, 해바라기 시작하세요.
4: 사돈아.
3: 자자, 여기 좀 보세요.
0: 사돈아. 류초농이 찾아와 종사존을 부른다. 머리를 단발로 자른 종사조는 오랜만에 보는 류초농을 마주하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4: 류조이?
3: 아주머니!
4: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3: 네 오빠가 알려줬어. 사조나, 퇴학이 뭐 장난이니? 너 이러는 거 뭘 하는지 알아? 막대 먹었다고 한다. 됐어. 여기서 할 말이 아니지.
4: 저 형님, 저 집에 다녀올게요.
3: 아니.
0: 종사존이 류초농과 함께 자신의 거처로 온다.
4: 아, 들어오세요.
0: 집안에 들어선 류초농은 낡은 가정 기물이며 사처에 널려있는 농산물들을 둘러보며 입을 딱 벌린다.
3: 맙소사. 너 여기서 지내니?
4: 네. 물 따라 드릴게요.
3: 아니. 됐고, 앉아봐. 앉으라니까. 정사전, 너 제정신이야? 그 가난한 시골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대학에 갔으면 편안하게 살 것이지. 이게 다 뭐니? 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어? 뭐 하자는 거냐고?
4: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때서요?
3: 애처럼 굴지 말고 집에 들어가. 목지랑 새롭게 시작해. 한석이더러 학교 측에 말하라 할 테니 학교는 계속 다녀. 어?
4: 집에 안 가요. 목지 씨가 이혼하자는데 하면 되죠. 누가 겁난데요?
3: 사전아, 너 참 변덕스럽구나. 그때 누가 나한테 달려와서 울고불고 하면서 나더러 목지를 찾아가 이혼을 막아달라고 한 게 누군데? 넌 잊었는지 몰라도 난 안 잊었어.
4: 어쨌든 집에 안 가요.
3: 정사전, 너 잘 들어. 너 오늘 좋든 싫든 무조건 집에 가야 돼. 이건 정치 임무야. 니네 시아버지 한병선, 한석이가 널 오래.
0: 한경선의 집. 선성상이 리소당과 당비자를 차에 모시고 대문 앞에 이른다.
5: 찰수 선생, 여기가 한석이댁입니다.
0: 차에서 내린 리소당이 한병선의 집 앞에서 한참을 둘러본다. 선성상이 그들을 안으로 권한다.
5: 찰스 선생, 한서희께서 기다리십니다. 자, 들어가시죠.
6: 그러지.
0: 대문 안으로 들어선 리소당은 알뜰하게 가꿔진 정원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한편 집안에서는 진혜화가 한병선의 온미모시를 바로잡아주며 리소당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7: 아줌마가
8: 됐어.
5: 한석이, 진수이.
7: 네.
5: 찰스 선생께서 오셨습니다.
8: 아, 왔어? 어이구, 찰스 선생. 어서 오십시오. 어서.
7: 아, 네.
8: 아, 여보, 서당이야.
7: 반가워요.
0: 이때 류초농이 종사조를 끌다시피 하며 한병선의 집문 앞에 이른다.
4: 빨리 먼저 들어가. 문 열어.
0: 정원에 들어선 종사존이 옅은 한숨을 내쉬는데 류초농이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고 집안으로 향한다. 한병선과 진혜화가 리소당내를 거실에 모시고 있다.
7: 아줌마, 얼른 차려내와요.
8: 네, 네, 오셨습니다. 네.
4: 어머니.
8: 어떻습니까?
4: 아저, 아버지, 저희 모셨어요.
8: 건강은 괜찮지요?
4: 차려내와.
8: 어떤 동지들은...
4: 네.
0: 종사손이 쭈뼛거리며 인사를 하는데 진혜화는 얼른 그를 주방에 보낸다.
8: 며칠 사이에 팍팍 쓰러지지 않습니까? 혈압이 아니면 혈당이 문제지요.
4: 네. 가두세요.
0: 류초농이 진혜화를 따라 거실에 들어선다. 잠시 뒤 종사손이 컵에 따뜻한 차를 담아내어 온다.
4: 차 드세요. 과일도 가져와. 얼른.
0: 진혜화의 분보에 종사존이 급히 과일 가지러 나간다.
8: 아, 그러니 우린 그래도 우리 그나마 괜찮습니다.
4: 자자, 과일 드세요.
0: 소파에 앉은 리소당은 한병선의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안팎으로 분주히 오가는 종사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종사존이 과일을 내오자 한병선이 리소당에게 그를 소개한다.
8: 소당 아저씨야. 얘가 우리 며느리 사손입니다.
4: 아저씨 반가워요.
8: 잠깐만.
0: 인사를 마친 종사손이 돌아서 나가려는데 리소당이 그를 불러세운다.
8: 네가 사손이니?
4: 네.
8: 내 딸 이름도 사손이야.
4: 아, 그래요? 그럼 나랑 이름이 똑같나요? 전 정사존이라고 해요.
0: 리소당이 정사존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한다.
8: 아니라 사실 내 성은 종씨가 아니다. 내 친엄마는 소음이고 친아버지는 리소당이다. 그러니 넌 네 사존이고 내가 네 친아버지다.
0: 너무나 뜻밖의 얘기에 한병선과 진혜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종사손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리소당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와 거실에 들어서려던 한목지가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굳어진 채 리소당의 말을 계속해 듣는다.
8: 난 1959년 2월 23일 새벽 5시쯤에 태어났고 돼지띠야. 내가 한 달이 됐을 때 내가 내 발목에 박물발찌를 채워줬다. 막실망망이란 네 글자를 새겼어. 후에 내 엄마가 모함을 당하고 핍박에 못 이겨 자결을 했다.
0: 소음이 얘기가 나오자 한편에 서 있던 류초농이 진혜화를 흘끔 바라본다.
8: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도피했다. 떠나면서 널 동료한테 부탁했었다. 문화역사연구소의 리앙 아저씨한테 말이다. 그가 널 남의 집에 입양 보냈는데 이번에 돌아와서야 내가 전진공사 수수천 종로군 집에 입양됐다는 걸 알았다.

0: 뒤로 비틀거리더니 곧 밖으로 뛰쳐나간다. 거실 밖에 있던 한목지가 그를 부른다.
1: 사전아.
0: 모두의 눈길이 한목지에게로 향한다. 그들을 바라보던 한목지가 다시 종사조를 쫓아간다.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와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는 종사조는 등뒤에서 한목지의 사전아. 소리가 들리자 쫓기듯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1: 사전아! 사전아!
0: 한목지가 그를 쫓아간다. 한편 집안에서는 리소당이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간다.
2: 한성이, 진주임, 그리고 류주임, 당신들은 내가 돌아올 줄 몰랐을 겁니다.
0: 소파에 앉은 한병선, 진혜와 류춘홍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다.
2: 사실 나도 내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난 딸을 찾으려는 이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오늘 드디어 내 딸을 찾았습니다. 근데 내 딸이
0: 목이 메어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던 리소당이 다시 천천히 입을 연다.
2: 한석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존을 돌려주십시오. 걔를 해외로 데리고 가게 해주시오. 평생 아픈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나게 해주시오. 나한테는 지금 사존이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온전한 가정이 있지만 내 남은 생애는 내 딸밖에 없습니다. 내 딸을 더는 고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사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달갑게 내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한석이, 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니 내 결심을 깨고, 예,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오. 그럼 이만.
0: 리소당이 당비서와 함께 나가자 눈치를 살피던 류춘홍이 가방을 쥐고 일어선다.
3: 한석이, 죄송해.

0: 종사손의 고향집. 문이 벌컥 열리며 종사손이 들어선다. 문의 등을 기댄 채 맥없이 서 있는 종사손을 본 그의 어머니가 손에 쥐었던 바늘 질감을 놓으며 걱정스레 묻는다.
1: 사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2: 엄마, 나 엄마 친딸 맞아요? 엄마, 말해봐요. 나 친딸 맞죠? 내가 정사전이에요, 리사전이에요? 엄마, 말해봐요. 나 정사전이에요, 리사전이에요?
0: 정사전을 찾아온 한목지가 문 밖에서 걸음을 멈춘다. 어느새 정사전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2: 난 정사전이고 엄마 딸이에요. 내가 정사전이지 어떻게 리사전이에요? 그 사람 거짓말해요. 내가 리사전이래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이야. 나 정사전이야. 그래, 나 정사전이야. 리사전일 리가 없잖아.
0: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혼자 중얼거리는 종사전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만 보고 있다.
2: 다 종사전이야.
0: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목지가 말없이 발걸음을 돌린다.

0: 원경을 손에 든 노초농이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진애화가 책상에 마주 앉아 잡지를 펼쳐들고 있다. 류초농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1: 진주임, 일찍 하네요.
2: 그래.
1: 어쩌냐, 잘 주무셨어요?
2: 그럼, 아주 푹 잤지.
1: 진주임, 무슨 일 있어요?
2: 아니.
0: 진애화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쌀쌀하게 말을 내뱉는다. 웃음을 거두고 주변을 살펴보던 류초농이 문을 잠그고 진애화를 향해 돌아선다.
1: 진애화, 말 안 해도 알아. 어쩌냐고 일로 나한테 따지러 온 거. 우리 둘의 딱친구, 처음에 남편이자 사전의 친아버지 리소당이 돌아왔어. 그가 돌아온 목적은 친딸을 찾기 위해서지. 내가 그걸 아는 이상 어쩌겠어. 그들을 만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한 거야? 잘못 없어. 서우미의 죽음을 나도 회피 못해. 그동안 서우미의 죽음이 바위돌처럼 날 지지눌러서 숨이 막혔어. 숨 막혔다고. 서우미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의 딸이 농촌에서 고생고생하기에 너네 집에 보내 그의 인생과 생활 심지어 모든 걸 바꿔주래서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진애화, 서움의 죽음이 너와는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0: 드라마 인생향연 6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2번째 시간입니다. 본병을 손에 든 요춘홍이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진혜화가 책상에 마주 앉아 잡지를 펼쳐들고 있다. 요춘홍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1: 진주임, 일찍 하네요.
2: 그래.
1: 어쩌냐, 잘 주무셨어요?
2: 그럼 아주 푹 잤지.
1: 진주임, 무슨 일 있어요?
2: 아니.
0: 진혜화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쌀쌀하게 말을 내뱉는다. 웃음을 거두고 주변을 살펴보던 요초농이 문을 잠그고 진혜화를 향해 돌아선다.
1: 진혜화, 말 안 해도 알아. 어쩌냐고 일로 나한테 따지러 온 거. 우리 둘의 딱친구, 처음에 남편이자 사촌의 친아버지 리소당이 돌아왔어. 그가 돌아온 목적은 친딸을 찾기 위해서지. 내가 그걸 아는 이상 어쩌겠어. 그들을 만나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한 거야? 잘못 없어. 서우미의 죽음을 나도 회피 못해. 그동안 서우미의 죽음이 바위돌처럼 날 지지눌러서 숨이 막혔어. 숨 막혔다고. 서우미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의 딸이 농촌에서 고생고생하기에 너네 집에 보내 그의 인생과 생활 심지어 모든 걸 바꿔주래 해서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0: 진애화, 서움의 죽음이 너와는 상관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1: 말없이 류춘홍을 쏘아보던 진애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류춘홍은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며 중얼거린다.
0: 그동안 네가 날 오죽이하고 올리고 가르치고 깔궜어. 이거 해라 시키고 저거 해라 시키고, 잘되면 네 공로고 잘못되면 내 책임으로 돌리고. 네 절이 내 약점 잡은 것밖에 더 있어? 넌 알거든, 내가 묵은 장부를 뚫추는 거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는 거.
1: 흥분한 류춘홍이 빈 책상을 마주하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진애화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0: 이 몇 해 동안 난 정신적으로 니들한테 너무 억압당했어. 내가 나한테 퇴로를 남기면 안 돼? 안 되냐고. 진애화, 말해봐. 너 재간 있으면 진애화 어디 한번.
1: 삿대질을 하며 돌아서던 류춘홍은 문 가까이에 서 있는 진애화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입을 꼭 다문 채 자신을 쏘아보는 진애화를 바라보던 류춘홍은 급기야 소를 내려오고 온 얼굴에 웃음을 바르며 진애화를 부른다.
0: 진지.
1: 진애화가 천천히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고포를 들고 말없이 돌아선다. 문을 나서려던 진애화는 걸음을 멈추고 류춘홍을 향해 몸을 돌리며 한 마디 내뱉는다.
2: 연기 잘하네. 계속해봐.
1: 한목지와 종사손이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하고 있다. 집 대문 앞에 이른 한목지가 종사조를 향해 돌아선다.
3: 사조나, 그분은 내 친아버지야. 좋든 싫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1: 종사손이 아무 말 없이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 안에 이른 두 사람이 의자에 마주앉는다. 한목지가 입을 연다.
3: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는 확고해. 너한테 전하라고 해서. 첫째는 내 친어머니한테 죄송스럽고.
1: 정사존이 급히 손으로 한목지의 입을 막는다.
4: 목지씨, 말하지 마요. 나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 그저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정사존이 한목지 손을 잡으며 그의 품에 기댄다.
4: 목지씨, 미안해요. 대학은 목지씨한테 어해받기 싫어서 했어요. 또 누구든 우리 감정에 영향 주는 게 싫어요. 그리고 친아버지 고모고 다 필요 없어요. 난 목지씨만 있으면 돼요. 챙겨주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함께 살면 돼요.
1: 한목지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종사존의 어깨를 다독인다.
3: 됐어, 사존아. 그 말은 그만해. 다들 마음이 어수선하니까 어떤 일은 천천히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오늘부터 집에서 지내. 그럴 거지.
1: 정사존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목지의 품을 파고든다. 한편 종성에 거쳐 소평이 식사

0: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침대에 누운 종상은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1: 이봐요.
2: 왜?
1: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공장에 안 가봐도 돼요?
2: 에이고, 그까 공장을 천장더러 뭐라지 뭐.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소.
1: 자기가 벌려놓고선 왜 그렇게 태평해요?
2: 이봐, 그까 공장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라?
1: 됐네요. 가기 싫으면 정신 먹고 내가 대신 가볼게요. 됐죠?
0: 이때 밖으로부터 종섬을 찾는 소리가 들린다.
3: 저 실례지만 종성군 댁이 맞습니까?
1: 누구세요?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스 선생.
0: 리소당을 본 종성이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달려간다.
3: 제대로 찾아왔어.
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들어와요. 아, 어디 앉지?
1: 아, 여기 앉지. 여기요, 여기요.
2: 칼 좀 쳐. 그래, 뭐.
4: 저 소개할게요. 제 집사람 수평입니다. 이분은 찰스 선생이요.
3: 찰스라 부르지 말고 그냥 리 선생이라고 부르게.
4: 그런데요. 나라 간대요. 나도 이름이 두 개인데 중국 이름은 정성이고 외국 이름은 그 뭐더라.
1: 마모사.
4: 아, 마이크예요. 마이크.
3: 마이크. 마이크.
4: 가서 물도.
1: 아, 네.
4: 집이 루초하지요. 허물하지 마세요. 근데요, 찰스 선생이 오시니 집이 다 화납니다. 오늘은 어쩐 일로...
1: 그래, 맞아요.
4: 왜 혼자입니까? 안경 쓴 그분은요?
3: 정성이, 오늘은 다름 아니라 자네한테 사의를 표시하러 왔네.
4: 사의라니요? 우린 이제 한 집 식구입니다. 남이 아니니 앞으로 서로 자주 왕래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봐봐요. 리 선생은 사촌의 아버지고 사촌이 내 동생이니 도리대로 말하면 집안 어른이죠. 아,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3: 아니 그러지 말게. 동성이, 나 말이요, 자네한테 사례를 하고 싶소. 이건 자그마한 성이니 받아줘.
4: 이건 어디 돈입니까?
3: 이건 달러요. 저기 달러의 제일 큰 액면가는 100원이요.
4: 달러네요.
3: 난 이번에 사존일 데리고 가려고 왔어. 우리가 정말로 떠날 때 정식으로 감사드리겠어. 이건 그냥 내 마음이요.
4: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3: 괜찮네.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게.
4: 사존을 향항에 데려가려고요?
3: 미국에 데려가겠어.
4: 왜요?
3: 부동산과 회사가 모두 미국에 있네. 그리고 자식이라고는 사존이밖에 없으니 모든 걸 사존이가 이어받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4: 그럼요, 그럼요. 부모의 유산은 자식이 상속받는 게 당연하죠.
3: 맞네.
4: 안 그래요?
3: 맞네, 그 말이네. 동성애, 사돈이랑 나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비록 상봉은 했지만 걔가 아직 부녀 관계란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네. 그러니 설득을 좀 해주게. 알아듣게. 빨리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이야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았네.
4: 그럼요, 그럼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사존이는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어떤 때는 좀 무서워도 하고요. 내가 오빠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그럼 내가 말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사존이도 잘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3: 그럼 부탁하네.
4: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듣자니 투자하려고 오셨다지요?
3: 맞네. 그런 생각도 좀 있네.
4: 리 선생, 투자는 꼭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재고 따져봐야 됩니다.
3: 일리 있네.
4: 기회가 되면 우리 공장에 와보세요.
3: 자네 공장에서 뭘 생산한다고 했더라?
4: 그게 농부 사물 가공입니다.
3: 맞네. 정성이, 아마도 내가 투자하려는 것과 거리가 좀 먼 것 같군.
4: 잘 압니다.

0: 우리 공장은 너무 작습니다. 맞죠?
1: 아니. 그 뜻이 아니네.
0: 근데 있잖아요. 우린 지금 친척이잖아요. 친척이란 면목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까? 관대를 좀 타파하고요. 어때요?
1: 총성이가 직통백인가 아네. 근데 오늘은 자네의 도움도 받을 겸 사의도 표시하고자 왔네. 투자나 합작에 관해서는 우리 앞으로 천천히 얘기하게.
0: 아, 그럼요. 안 급합니다. 친척인데요, 뭐. 그래. 안 그래요?
2: 리소당이 머무린 호텔. 한목지가 종사전을 이끌고 리소당의 방 앞에 이른다.
3: 아, 이 방인 것 같아.
4: 안 들어갈래요?
3: 어제 그러기로 했잖아.
4: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3: 무슨 말을 하는가냐만은 봐야지. 티 나빠지잖아. 여기네.
2: 한목지가 노크한다. 잠시 후 당비서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준다.
5: 아가씨, 아저씨, 어서 들어오세요. 자,
3: 들어와.

0: 네 선생, 사전들 데려왔습니다. 얘기 나누세요. 전 방해 안 하겠습니다.
1: 한목진은 막연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종사조를 남겨두고 방을 나간다.

종사전을 마주한 뒤 소당은 금세 목이 메여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종사전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는다. 의자에 앉아 넥타이를 내만지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뒤 소당이 급기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흔들다.

0: 신경선 내지. 진혜화가 신문을 손에 든 채 서재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다.
1: 여보. 아, 여보. 신문사에 전화 좀 해보세요.
2: 전화해서 뭐 어쩌라고.
1: 영향을 막아야죠.
2: 아이고. 그도 그럴 권리는 있어.
1: 여보. 조사조가 지금 여기 있어요. 온 지 며칠이 됐어요. 지금 시위 우란의 소분이 파단 거 몰라요? 당신한테 문제가 생겨서 조사조가 안 가고 있대요. 문제가 심각해요. 당신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조사조를 찾아가서 당신을 고발하는 판에 신문에서까지 이러면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2: 난 조사 밖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1: 아니, 리소당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사돈이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하면 어쩌려고.
2: 아이고, 이해해야지. 그는 지금 안 달아날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20년 넘게 딸을 못 봤으니 생각해보면 불쌍하.
1: 불쌍하게 무슨, 불쌍하다 해도 분명 가증스러운 면이 있다고요.
2: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이, 여보. 만약에 말이요, 내가 정말 떨어진다 해도 리소당과 따지지 않을 거요. 묵지하고도 말아. 둘이 같이 살 수 있으면은 사는 거고 정 못 살겠다면은 말리지 않겠소. 나 때문에 억지로 살 필요는 없어. 이게 내 태도요. 여보, 에이, 당신도 조직을 믿소.
1: 나만 믿으면 뭐해요. 조직에서 나를 안 믿는데.
0: 진혜화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간다. 한병선이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짓는다. 드라마 인생향연 6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4: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2016년 5월 습근평 청석기는 흑룡강성을 시찰하며 흑룡강은 국가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며 현대 농업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농업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은 청석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력 방향으로 삼아 우량농지, 우량품종, 선진기술, 선진적인 농기계, 훌륭한 제도의 심층 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눈부신 데이터와 생생한 실천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의 흑룡강성은 논밭에 씨를 뿌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광활한 흑룡강성 농업개간지대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성 원격 감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대황 칠성 농장에서는 자율주행

0: 부인 이한기가 마지막 논의 모내기 작업을 마치며 흑룡강성 내에서 가장 먼저 벼 모내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의존에서 기계 활용으로 농업 현대화의 핵심은 선진적인 농기계입니다. 흑룡강성은 전국 최초로 선진적인 농기계를 우선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고급 지능형 농기계의 반복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전통적 경작 방식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올봄 농업 생산에서 농기계 장비의 정밀 고급 첨단 특징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재배농들은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원거리에서 농업 생산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대 방제 드론으로 열흘도 안 돼 수십만 무의 논밭 농약 살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지능형 농기계 방제 드론 보유량,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종합기계 활용률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급 지능형 농기계들이 풍작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북풍의 통로로 불리는 뚫베트 현에서는 이번 봄 개량된 모래 토양에서 풍작의 희망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고표준 농지 건설로 송눈평원의 전통 가뭄 지역은 10년 중 9년이 가뭄이라는 상황을 끝내고 무당 1톤 곡물 생산을 실현했습니다. 습근평 청석인은 흑룡강성 시찰 시 공학, 농해, 생물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동원해 흙토지를 잘 보호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흙토지 보호 공사를 심층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유기 재배를 보급했습니다. 룡강 모델, 삼강 모델은 국가 주력 기술로 선정됐고 7급의 논밭 전담 관리자가 매 인치의 밭두둑을 지키며 흙토지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식량의 연속 풍작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경작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확보에 의한 식량 생산도 보장해야 합니다. 흑룡강성은 종자산업 육성 행동을 심층 추진하고 종자 원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급 종자 생산 대현인 오대련지에서는 매일 50만 근 이상의 우량콩 종자가 전국으로 발송됩니다. 무당 772.7근의 신기록을 세운 콩 신품종 동생팔구는 올해 봄철 농업 생산에서 농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 내에서 주요 농작물의 우량 종자 전면 보급을 실현했으며 콩뼈 품종 10개가 전국 보급 면적 상위권인 10위에 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흑룡강성은 선진 재배 기술을 보급해 첨단 재배 기술을 밭에서 실제 풍작 생산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 내에서 80여 가지 친환경 고수확 고효율 농업 기술을 보급했는 바 농업과학기술 진보 기여률이 70.8%에 달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농사가 전면 보급돼 농사가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기술 데이터 지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현대화는 생산력 향상을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떠날 수 없습니다. 10년 전 총석인은 흑룡강성 시찰 시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고 규모화 경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농업 생산 위탁 관리, 개간지 농지 협력, 적정 규모화 경영 등 현대 농업 경영 모델을 확산해 소규모 농가가 현대화 대농업 체계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했습니다. 북극 곡물의 도시 부금시에서는 올봄 현지 신초 농업합작사에 6천여 무의 콩밭을 위탁관리해 표준화 재배 집약화 경영으로 토지 생산 능력과 농민 수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10년의 변화 속에 흙토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년간 흑룡강성은 오량융합으로 농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왔으며 농업 현대화에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식량 생산량은 1640억 근의 세 단계에 올라섰고 2000억 근이라는 생산 능력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대곡창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흑룡강성은 광활한 흙토지에서 현대화 농업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흑룡강성을 시찰했습니다. 농촌 기업 림장 연구기관 등 현장을 두루 방문해 림구의 경제 전환, 농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흑룡강성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춘신은 첫 번째 시찰지였습니다. 당시 습근평 총서기는 이곳에서 림구 경제 전환 상황, 생태 보호 실태, 림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림구에 관한 3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춘 생태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삼림의 도시, 이춘의 생태 자원, 녹색 전환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공개됐습니다. 10년간 꾸준한 노력 끝에 흥안령은 푸른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춘시 삼림 축적량은 연평균 1000만 립방미터 이상 증가했으며 삼림 피복률은 8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 전국 평균의 3.3배에 이르렀습니다. 상감령 림업국 삼림자원경제 묘목 육성기지에서는 작업자들이 잣나무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으로 조림이 가능한 기간이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확대됐습니다. 과거 무분별한 벌목으로 이춘 삼림은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벌목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이 생겼습니다. 삼림을 보호하는 것이 벌목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 지상을 연계한 립체 순찰 체계가 구축돼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삼림 자원 경제가 곳곳에서 발전하고 생태 관광 인기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 삼림욕 발원지로 불리는 이춘에는 국제 삼림욕 기지 네 곳이 자리하고 있으며 총서기가 방문했던 개수 국립삼림공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년간의 실천을 통해 녹색 자원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지키며 생태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했습니다. 개수 국립삼림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만 8천 명에서 2025년에 39만 3,200명으로 늘었고 관광 수입은 14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7순을 넘은 류양순 씨는 민박집 운영에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신의 민박집이 이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당부는 지금까지 림구 주민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개수 림장에는 민박 4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거리와 음식거리가 이미 형성된 상황입니다. 림구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2만 700원에서 4만 7,5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1번째 시간입니다. 독강이는 한 쌍의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사들이 왕반장이라고 부르는 기관총을 빼앗은 사람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대단한가. 큰 키에 든든한 체구, 참으로 발다리 한번 놀려도 기운이 부쩍부쩍 솟구치는 무쇠 사람 같았다. 검실검실한 얼굴에 자리 잡은 불이 이글거리는 둥근 눈은 또 얼마나 정기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독강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부러워서 입을 쩝쩝 다시다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언제 가야 저렇게 튼튼하게 자라나서 기관총을 들어도 손에 종이장을 든 것처럼 될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1: 련장 동지! 로액환 무기 점검을 끝마쳤습니다.
0: 왕반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독강이는 쨍쨍 울리는 그 소리에 급히 머리를 돌려보았다.
1: 아니, 꼬마 팔로군이 아닌가?
0: 리련장은 몇 가지 지시하고 나서 강영천과 왕반장을 데리고 저쪽으로 갔다.

0: 독강이의 마음은 다시 그 꼬마 전사에게 사로잡혔다. 꼬마 전사의 키는 독강이와 비슷하였다. 그는 기병총을 메고 품이 넓은 군복을 입었는데 그 초록색 솜저거리는 무릎을 덮고 있어 마치도 작은 외투같이 보였다. 바지도 너무 훌렁훌렁하여 몸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독강이는 꼬마 전사가 실눈을 짓고 키득키득 웃는 것을 보고 그가 왜 웃을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꼬마 전사는 덕강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킥킥거렸다.
1: 저걸 봐! 저걸!
0: 그가 가리키는 것은 하얗게 된 누이의 치렁치렁한 머리태였다. 얼음이 얼어붙은 수연의 머리태는 등 뒤에서 옷과 스치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수연이는 탄띠에다 놈들의 죽음에서 주워온 탄화를 꽂아놓고 있었다. 그는 웃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꼬마 전사가 자기 등 뒤를 가리키는 것을 보고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나 손으로 만져보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는 개면쩍게 씩 웃고 나서 머리태를 가슴 앞으로 끄당겨놓고는 다시 탄을 꽂는 데만 정신을 팔았다. 덕강이는 꼬마 전사가 방종술에 자기 누나를 보고 웃어대는 것을 보자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지며 몹시 언짢았다.
2: 그게 무엇이 그렇게 웃어? 싸우느라고 얼었는데.
0: 꼬마 전사는 급히 웃음을 거두었다.
1: 성내지 마라, 동우. 난 비웃는 건 아니야. 나는... 참...
0: 그는 머리를 툭 때리며 말을 이었다.
1: 나에게는 웃음을 못 참는 나쁜 버릇이 있어. 저 여동무는 정말 대단해. 나는 우리 부대를 내놓고는 여자들이 총 들고 싸움하는 것을 아직 못 봤댔어.
0: 독강이는 무척 기뻤다. 특히 다른 사람이 그것도 팔로군이 자기를 동무라고 불러준 것이 어깨가 으쓱하도록 기뻤다.
2: 속낸 게 아니야. 그는 내 누나야.
1: 너도 참 간단치 않아. 너희들은 정말 대단해. 그러나
0: 꼬마 전사는 또 웃음을 터뜨렸다.
1: 그 머리태만은 너무 거치장스러워. 우리 부대 여동무들은 그런 것을 기르지 않아. 믿지 못하겠어?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지. 우리 거장에 지렁지렁한 머리태를 기른 처녀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겠니?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는데 겁이 더럭 났거든. 쥐가 우는 소리를 듣고 도깨비가 운다고만 생각하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황급히 밖으로 달아났어. 그런데 웬일이겠니? 아무리 뛰려고 해도 달아날 수 없었어. 누가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지 말이야. 그는 도깨비가 사람을 붙잡아두는 여술을 부리는가 생각하고 너무 놀라 아버지와 엄마를 부르며 혼을 다 잃고 말았어.
2: 어떻게 된 거야?
0: 덕강이는 긴장해서 물었다.
1: 머리태가 문발을 거는 고리에 걸렸거든.
0: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배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수연이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3: 꼬마 동무, 동무의 이야기는 포근하 재밌어요. 다음번 만날 땐 머리태를 보려고 해도 못 볼 거예요.
4: 어서.
0: 꼬마 전사는 부름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리련장이 그를 왕반장과 함께 부대에 돌아가 정찰 자료를 보고하라고 불렀던 것이다. 강영천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는지 다급히 물었다.
5: 련장 동지, 약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6: 조금 가져온 것을 다 써버려서 누가 부상을 입었어?
3: 아닙니다. 우리 마을 부촌장이 오래전에 부상당했죠. 상처가 골맞습니다.
0: 수연이가 못내 괴로워하며 대답하였다.
6: 그럼 왕반장 보고 가져오게 하죠. 다 냈으니까.
0: 리련장이 말하였다.
4: 그럼 됐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 따라보내요. 가져오게 하지요.
0: 강영천은 치즈의 상처를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2: 제가 갑시다, 강동지.
0: 덕강이가 한 걸음 앞에 나섰다. 그는 왕반장과 꼬마전사 우수와 함께 가고 싶었고 대부대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 강영천은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끝내 머리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는 덕강이에게 주의할 점을 재삼 알려주고 돌아올 때는 마을 사람들이 피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수연이도 동생에게 길에서 조심하며 빨리 돌아와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당부하였다. 덕강이가 왕반장과 우수를 따라간 뒤 리련장은 천사들과 강영천의 민병대하우를 이끌고 놈들의 주력이 있는 왕관장 일대를 향해 정찰하러 떠났다.

0: 떡강이와 왕반장 우수가 산을 서너 개 넘어 큰 골짜기에 들어서자 열대집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눈앞에 나타났다. 떡강이는 그들을 따라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은 사람들로 꽉 찼다. 누구도 조용한 이 작은 상간 마을에 이렇게 많은 대어가 있으리라곤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눈판 위에서 잠든 전사들을 밟을까봐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전사들은 총을 품에 안고 서로 기대어 어깨를 베고 깊은 잠에 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독강이가 사람들의 팔에 모두 한치 너비의 흰 천을 동인 것을 매우 이상해하는 것을 보고 우수는 이것은 싸움할 때 저가를 가려보는 표시라고 알려주었다. 독강이는 또 어째서 초록색 군복을 입지 않고 백성들의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고 물었다. 왕반장은 이들은 모두 새로 입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대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독강이는 기뻐 나서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어느덧 집안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한 초가집에 들어섰다. 방 안에는 서너 명의 군인들이 책상 두리에 둘러앉아 지도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왕반장은 차렷차실을 하며 우렁우렁한 소리로 보고하였다.
1: 단장노지, 정찰정령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0: 사람들은 무리를 들고 정겹게 그들을 훑어보았다. 덕강이는 몹시 긴장했다. 단장은 꼭 요란한 사람이려니 생각했는데 모두가 전사들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여 누가 군관이고 누가 병사인지 가릴 수 없었다.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몸집이 르름한 중키의 사람이 다가왔다. 검붉은 얼굴에는 까만 수염이 자랐고 커다란 두 눈은 영채를 띠고 있어 아주 용맹하고 엄한 사람같이 보였으나 겉보기와는 달리 소탈하게 웃으며 왕반장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2: 좋았어, 힘장수 왕동회. 앉소. 어서 앉소.
0: 그는 긴 걸상을 하나 끌어당기어 왕동회를 눌러앉혔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수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우수도 앉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넘겨주는 물사발을 받아들고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한 모금 마시고는 인차 덕강이에게 넘겨주었다. 덕강이는 손을 내저으며 받지 않았다. 판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덕강이를 보며 물었다.
2: 누구요?
3: 이 사람이 판장이야? 얼마나 인자한가.
0: 독강이는 멍하니 서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그가 찍어 묻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1: 구의 간부가 약품을 좀 얻어라고 보낸 동무입니다.
0: 왕동해는 대꾸하고 다시 독강이더러 치즈가 부상당한 일을 쭉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탄장은 미간을 쪼푸렸다. 얼굴에 웃음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인차 우수에게 지시하였다.
2: 왕반장은 여기 앉아 정황을 보고하겠으니 네가 위생대에 데리고 가거라. 어서.
0: 우수는 물사발을 내려놓고 덕강이의 손을 잡아 끌고 문을 나섰다. 덕강이의 가슴속은 탄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문을 나서기 바쁘게 물었다.
3: 그 사람이 바로 탄장이야?
4: 아이 참, 단장이니까 단장이라고 하지. 그렇다.
0: 우수는 덕강이 탄장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상스러운 듯 그를 돌아보며 웃었다.
3: 너 모를 거야. 난 원래 천명이나 되는 대어를 거느리고 싸마는 단장은 보통 사람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와, 근데 생각밖에도 여느 사람과 같거든. 입은 것도 너와 같은 옷이란 말이야.
0: 덕강이는 마치도 그 탄장이 자기 상상 속의 모습이 아닌 것이 아쉬운 듯이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지었다.
4: 너의 말대로 한다면 탄장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니?
0: 우수는 또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4: 꼭 어떻다고는 꼬집어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응당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해. 네, 근데 우뚝했죠.
0: 우수는 너무나 우스워서 발을 멈추고 허리를 꼬부렸다. 독강은 그가 웃는 것이 의아쩍었다.
4: 너 왜 웃어?
0: 우수는 허리를 펴고 걸어가며 눈물을 닦았다.
4: 너 말이야. 아이 참, 아유 가련도 하지. 넌 눈이 그렇게 크지만 덩자가 없고 누구도 못 보는 장님이로구나.
3: 뭐?
4: 그 단장이 누군지 넌 알아?
3: 누구야?
4: 그가 바로 우드케야.
3: 뭐?
0: 그 자리 우뚝 멈춰선 덕강이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우수를 바라보았다. 우드케. 소문이 자자한 그 이름. 그가 바로 우드케란 말인가? 우드케를 두고 말하면 덕강이만 놀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산간지구에서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그가 폭동을 일으킨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고 권유산에서 활동하며 지주 악당 지방 관료배들과 맞서 싸우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자놈들은 그들을 토비라고 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홍후주라고도 하고 량산으로 들어간 롱김객이라고도 불렀다. 관군은 수차례에 걸쳐 그들을 토벌하였으나 헌물만 켜고 말았다. 사람들은 우두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가며 칭송하였다. 수십 리 있다 있는 권유산을 성금 보듯 꿰뚫고 있어 돌이나 나무를 하늘가에 옮겨 놓는다 해도 대뜸 권유산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라느니 두 손에 총을 쥐고 백발백중으로 쏘며 지붕도 담벽도 나는 듯이 날아넘어 아무리 많은 병력으로도 포위할 수 없다느니 구척이나 되는 몸은 총알도 뚫지 못하며 붉은 수염이 가득 자란 얼굴에 야명주처럼 반짝거리는 눈이 박혀 있어 옛 이야기에 나오는 장수와 똑같다느니 덕강이는 자기가 만나본 매우 친절한 그 사람, 수수한 전사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탄장이 바로 신과도 같은 영웅 우두케라고는 감히 믿을 수가 없었다.
4: 가자! 나비 쪘던 수탁처럼 멍하니 서서 뭐라니?
0: 우수는 덕강이를 끌어당겼다. 우수는 덕강이에게 자기가 바로 우두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

드라마 숨바귀꽃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미